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바스티안 이라디엘의 라 팔로마 비둘기. 이 노래를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앙헬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숨을 자주 쉬면 뭐 휴씨 툭하면 아니 근데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씨. 너무 재밌죠. 생각하다 보니까 전 조금 뜨끔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멘트하다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청취자분들 가운데 종종 제게 따끔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씨가 될까요 그러면. 근데 그 말들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전에 모리님은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며 CBS 마크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좋은 노래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와요. 오늘도 행복한 콧노래 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건 너무 좋은 별명인데요. 콧노래 씨. 가능하다면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이름으로 불리면 좋겠죠. 내가 자주 내는 소리와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지금의 나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요. 자, 오늘은 또 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0: 중앙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 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브람스의 세계의 인터메초 작품번호 117 가운데 2번 B플랫 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라돌루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인터메초가 이탈리아어인데요. 이게 복수일 때는 인터메찌가 돼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three intermezzi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도 세 개의 intermezzi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세 개가 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1번은 아주 천상의 음악처럼 평화로운가 하면 또 2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깊은 수심 가득한 그런 우울한 음악이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죠. 아, 오프닝에 말씀드린 걸로 연장해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말씀 주시고 계신데 9317번님은요. 저는 아니시예요. 제가 말 시작하기 전에 꼭 아니라고 시작해요. 아, 제가 지금 딱 그 말씀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친한 동생인데 꼭 말할 때 아니,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친구 생각이 났고 꽤 많아요. 또 뿌미에미님은 이제 씨라고 하네요. 이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가 내가 오늘 이제 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제 씨, 뿌미애미님. 좋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뿌부님 몸살로 어제 그제 계속 좀 고생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빨리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이어지는 곡은요. 743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아, 24일 생일이면 내일 생일이시네요. 생일이신데 미리 신청해 주셨어요.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듣고 싶다고. 아, 3번의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꼭 집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원이 오시고 처음 신청한다고 주셨는데 그러셨나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혼 협주곡 3번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은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연주였고요. 7434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시인님이요. 아니는 그나마 귀여워요. 내 주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꼬리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는데 옆에서 듣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하셨습니다. 오, 이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 알아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아니어서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 습관 중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 습관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또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 뭔 말인지 알아? 이 말을 많이 쓴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그런 말투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새벽 배송은 특별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여름엔 아이스팩도 필요 없고요. 겨울엔 뜨거운 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자기에 꽁꽁 쌓여 있습니다. 문 밖에 걸려있지도 않습니다. 집안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미 배송 완료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몸을 일으켜 주방에 나가보면 금빛 보자기에 따끈한 냉이 된장국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의 배송입니다. 김장배추가 소금에 절여있듯 온몸이 피곤함에 휩싸여 혓바늘이 공격해올 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어떤 날, 대체 어떻게 아셨는지 그때마다 기가 막힌 엄마의 새벽 배송이 옵니다. 그날은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골뱅이 무침이었습니다. 엄마의 골뱅이 무침은 평소 오이와 양파가 곁들여지는데 그날따라 향긋한 미나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주었다고 하시네요. 골뱅이 무침 귀신인 딸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여 출근 전 먹고 가도록 불이 났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술안주로 제격인 골뱅이 무침이라니.

미나리 덕분에 극장에서 관람했던 영화 미나리가 생각났습니다. 영화는 1980년대 미국에 정착한 한국 이민자 가족 이야기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딸네 집에 한국에서 외할머니 순자가 옵니다. 손주 데이빗에게 순자는 처음엔 가짜 할머니입니다. 쿠키도 안 만들고 나쁜 말도 하고 한국 냄새가 나서 같이 자기 싫은 할머니. 그래도 순자는 그런 데이빗이 사랑스럽습니다. 약한 심장 때문에 뛰지 못하는 데이빗에게 넌 강한 아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부르니 데이빗은 정말 강해집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이해하고 너른 품이 되는 순간 순자는 진짜 할머니가 됩니다. 순자는 데이빗과 함께 냇가에 미나리 씨앗을 뿌리며 말합니다. 미나리는 아무데서나 잘 자라. 물만 있으면 알아서 크는 미나리처럼 순자는 특별히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가족에게 구원이 됩니다. 새벽에 반찬 만드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저도 압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알겠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쓱 내밀어 주십니다.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뭐라 해도 새벽 배송은 엄마의 진짜 사랑입니다.

마망 라 플루이 벨 듀 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마지막에 애기 웃음소리가 너무 사랑스럽네요. 오늘 글 참 감동적이었어요. 새벽 배송, 엄마의 새벽 배송. 쉬고 싶고 더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새벽부터 일어나 딸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놓으신 엄마. 그것도 딸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또 딸의 몸 상태를 귀신같이 알고서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쓱 내밀어주시는 그 손길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 그대로 와닿죠. 힘드신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연락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려볼 수 있는 곳에 어머니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만약에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추억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참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하게 가슴속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 이야기는요. 24년 차 사회복지사 이혜주의 책 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호님.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예쁘고 가을 하늘 같아요. 저 하늘만큼이나 오늘 제 마음은 맑고 화창해서 감사하네요. 제가 요즘 타이타닉 마지막 부분에 연주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배우고 있어요. 왼손 오른손 따로 연습했고 오늘부터는 양손으로 쳐야 해요. 응원의 의미로 어떤 버전으로든 들려주시면 용기도 나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장면에 나온 연주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화롭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저도 그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그 현악 사중주로 그 네 줄을 가까이 연주하는 부분에서 그때 오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아주 어릴 때 봤던 영화지만요. 그 음악 좋은 버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막 제가 사연을 읽어서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곡은요. 어저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14살 소년 이주원 군이 미국에서 열린 진아바카우어 국제 주니어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친구가 또 3개월 전에도 힐튼 헤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뒤로 지금 2관왕이 됐는데 세계 각지에서 몰린 여러 정말 피아노 영재들 사이에서 마지막 파이널 결선에는 미국과 중국 세 사람 그리고 한국의 이주원 이렇게 다섯 명이 결선에 올랐는데 당당히 그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영재 소년인데요. 우리 이주원 군의 이번 진아바카워 콩쿨 실황 연주 1차 무대에서 연주했었던 라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가운데 첫 번째 곡 물의 요정 옹딘을 14살 이주원 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 열린 진아 바카워 국제 주니어 피아노 콩쿨 1차 라운드 1라운드의 실황 연주였습니다. 참 성숙하고 당찬 연주예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주원 군을 5학년부터 봐왔는데요. 체구는 작지만 아주 음악적으로 성숙한 그런 친구예요. 많은 분들이 주원 군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이주언입니다. 언니 할 때 언 이주원 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5847번님이 피아노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곡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 곡 듣고 싶더라고요. 피아노로 능숙하게 치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타이타닉 영화 장면에서 나왔던 그 실내악 버전으로 현악 실내악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타니고 시티 가운데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렸습니다. 장면 기억나시죠? 정말 물이 차오르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평온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그 앙상블 단원들. 실제로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영화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었는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믿음이 참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늘이 마지막 곡입니다. 21곡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 21번 2단조를 듣습니다. 전곡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21번. 힘차고 극적인 리듬, 또 불꽃처럼 치솟는 에너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또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열정과 브람스의 치밀한 구성력이 만나서 아주 웅장한 피날레를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 아스트로 토스카니가 지휘하는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NBC입니다. 이어서는 원곡인 카티아 마리엘 라베크자메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브람스가 남긴 마지막 헝가리 무곡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21번 2단조를 먼저 아스트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래된 음원이었어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전곡 그리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정에 막을 내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전곡이 시작되는데 어떤 전곡이냐면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하면
1: 하하잉.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10: 957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정원이 삼촌 안녕하세요. 겨울 소나타에서 인사드렸던 7살 정아희 엄마입니다. 계속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아당에 문자를 못 보내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정원님과 아당님들께 인사하는 것이었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모두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우리 아이 많이 컸겠군요. 겨울 소나타에서 들었던 그 귀여운 목소리 아직도 선한데요. 성숙한 목소리 또 듣게 되길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고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띄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0: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별의 노래 박목월 시 김성태 곡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7522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은 언제든지 시간은 괜찮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파트 사느라 여력이 없는데요. 아들 딸에게 결혼해라 이 말은 가짜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나 봐요. 이렇게 뭔가 근심이 가득한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유, 가짜 감정이라뇨. 그 말은 또 진심이셨을 텐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하지만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기분 좋게 만나보시고요. 아, 이 청년에게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으시면은 그 다음엔 또 기도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꼭 좋은 청년 마음에 드는 청년 데리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주연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베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오프스 18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759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흐뭇한 마음으로 공항에 가는 엄마입니다. 미국 대회를 치르고 온 아이들이 오늘 돌아옵니다. 아, U17 플래그 풋볼 국가대표로 다녀온 우리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주한이, 채우, 지우 걱정보다는 작년보다 훌쩍 자란 모습으로 올 걸 생각하니 그저 흐뭇하기만 해요. 이야, 그렇군요. 또 아까 전에 음악 영재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스포츠 영재들 우리나라를 다 빛낼 우리 든든한 기둥들이죠. 그렇군요. 공항에서 얼마나 반가울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토토로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딸아이가요. 9월에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가요. 준비할 게 왜 이리 많은지요. 입학 허가서는 나왔고 이제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나 처음 집 떠나는 딸아이가 홀로 먼타지에서 잘 해낼 수 있겠죠. 다름슈타트라는 곳인데 환경은 좋다고 하네요. 아, 독일 다름슈타트는 제가 뭐 많이 갔던 곳이에요. 그 독일의 헤센주의 남부 쪽이죠. 이게 그 과학의 도시 비센샵슈타트로 굉장히 유명한 첨단 연구기관 또 그 예술적인 유산이 공존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견문 넓히고 올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잘 꼼꼼하게 준비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탱 듣겠습니다. 아침의 노래. 아침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 곡이죠. 핑크 스커만이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핑커스 두커만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공개,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마누엘 봉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을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앤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뭐 기타로도 자주 연주되지만 원래는 가곡, 노래로 작곡이 됐죠. 작은 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누엘 봉세는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인데요. 민속 선율을 클래식 음악과 결합해서 이것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자, 이것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시엘리토 린도 아름다운 하늘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음악이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이 파랄 때 이 곡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름다운 하늘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862년에 태어난 작곡가 꼬르테스의 곡인데요. 후렴구에 나오는 깐타 이노요레스, 아, 울지 말고 노래하라는 가사가 유명합니다. 깐타 이노요레스. 울지 말고 소리 높여 노래하며 슬픔을 날려버리자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힌트막으로 드렸던 마누엘 봉세, 그리고 두 번째 힌트막에서는 꼬르테스가 중요한 힌트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오늘의 정답인데요. 지난주 정답 기억하시나요? 지난주는 체코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막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노래를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운 이별에 대한 심정이 담긴 곡이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곡으로 1862년 프랑스가 이 나라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의사이자 작곡가 나르시소 세라델 세비아가 조국과 고향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곡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정답 아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사막과 붉은 꽃의 선인장. 선인장은 뭐 거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심볼 마크죠. 또 책 넓은 모자를 쓴 검은 수염의 남자들. 축제와 음악, 정열의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따분하지 않은 나라라고도 합니다. 토착의 인디오 문화와 스페인의 라틴 문화가 혼합돼 메스티조의 나라라고도 하죠.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와 이 나라의 전통 문화를 결합한 화가 프리다 칼로도 바로 이 나라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전병인 또띠아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매니아들도 있으시고요. 또띠아를 이용한 요리로 뭐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파히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 음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스페인의 영향으로 이 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투구고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역시 축구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 나라의 축구 사랑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은 비즈니스 약속을 잡지 않는 걸 권유할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도 맞붙었었는데 아주 우리나라가 잘 싸워줬지만 아주 아깝게 1대0으로 패했죠. 자,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 텐데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아주 유명한 이 나라의 노래 라쿠카라차 준비했습니다. 밀바의 노래로 준비했는데요. 라쿠카라차는 원래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의 혁명기에 끈질기게 살아남는 원주민과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어 풍자한 데서 유래했죠. 이 나라의 민중가요, 혁명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가 어딘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아유, 신납니다. 마지막 힌트막으로 라쿠카라차, 밀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쉬웠죠. 멕시코였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떤 분이 설마 멕시코? 보내신 분도 계셨어요. 지난주에 체크했는데 단순하게 설마 멕시코? 네, 다음 주 정답은 남아공.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2293번님, 또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9954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5756번님 세 분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멕시코 정답 맞춰주셨어요.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 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받으실 세 분은 4577번님, 5062번님, 또 1228, 1228번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역시 이 와글와글 음악 퀴즈는 이 힌트 음악 듣는 재미가 크죠. 오늘도 역시나 멋진 힌트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멕시코 음악 기분 좋지 않나요? 뭔가 안심각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막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뭐랄까요, 막 오바해서 막 기쁨을 강요하지도 않고 편안하면서 기분 좋은 이 멕시코 음악들 참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데스페라도 OST 가운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로스 로보스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마리아치의 노래인데, 마리아치는 멕시코 전통음악과 그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를 가리키죠. 뭐 기타, 비우엘라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주 활기찬 또 감정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민소음악,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죠. 마리아치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영화 데스페라도 OST가 오는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로스 로버스의 노래 마리아치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0: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12: 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5: 네, 벌써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아리아의 초상은 이번 주에도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인 내일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멕시코의 작곡가 마르케즈의 단손 2번입니다.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단손은 쿠바에서 유래한 사교춤으로 19세기 후반 멕시코로 전해져 현지 문화와 결합한 그런 춤입니다. 신나는 곡 함께 들으시고요. 뭐 신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세요? 제일 친한 친구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 그 중에는 영화 써니의 칠공주처럼 찬란한 10대를 함께한 오랜 친구도 있을 거고 때론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나 그린북처럼 신분이며 성격이 전혀 다른 이들이 만나서 또 뜻밖의 친구가 되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프로젝트 헤일메리처럼 머나먼 우주에서 외계인 베프를 만나기도 하는걸요.

보통 친구 하면 오랜 우정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열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이 반짝 보일 거예요. 이 시간 저랑도 친구해 주실 거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입니다. 이곳은 최강의 영화음악이고요. 생방송 중입니다. 뭐 거의 늘 생방송이에요. 첫 곡은 영화 토이스토리 중에서 들었습니다. 랜디 누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약간 장난감처럼 하고 왔다던데. 네. 네. 레고 아니면 브릭 뭐 이런 것 같다고. 네. 색감이랑 사진이라도 찍어 올려야 되나? 머리 색깔이 또 약간 원래 오렌지였는데 약간 좀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조금 눌렀다요. 그랬더니 그 색이 또 빠져서 약간 인형 머리 색깔 같이 돼가지고 아마 더 그런가 봐요. 궁금하시면 500원. 여튼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평균 7년마다 사회적 네트워크 절반을 바꾼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7년 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쭉 한번 떠올려보면 여전히 다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진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생각보다 멀어진 사람도 있고 늘 여전한 관계.

0: 도 있고요. 오랜 우정도 좋지만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런 변화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새로 생긴 친구 있으세요? 어떻게 만나서 친구 되셨는지, 얼만큼 좋은지, 뭐가 놀 때 좋은지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아, 궁금하다고요? 제 모습? 네, 하나, 둘, 셋. 꽤 많이 궁금해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는 네, 골뱅이하고 검색하시면 되고 CBS 무비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뭐 여기저기 검색창에 최강희의 영화음악 누르시면 나오진 않죠.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최강희의 영화음악 또는 CBS 무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이버에는 최강희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인스타로도 연결되니까요. 오셔서 구경 한번 하세요. 네. 내 마음속 친구 강디, 새로운 친구 영사배, 오채법칙님, 맞죠? 맞죠?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많이 청해 주시는 곡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목마. 앞서 들은 곡은 우리 영화 장화홍련 중에서 장화홍련 에필로그였습니다. 장화홍련은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프면서도 네, 강렬한 영화였죠.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사실 저도 약간 저도 스토리가 쉬워서 쭉 몰입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아주 어려운 스토리여도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집중하면서 많은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영화들은 아차하면 놓쳐버려서 전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도 있으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피로와요나님, 오늘 아침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지금 땡볕인데도 시원한 동쪽 바람이 창문에서 불어주네요. 네, 이럴 때 너무 좋죠. 그리고 1992님, 캡틴 코리아님, 오늘 생일이세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45살이시군요. 생일 축하드려요. 올해도 강디가 축하해주면 기쁘고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친구 얘기로 시작했더니 오랜 친구, 새로 사귄 친구 얘기 나눠주셨어요. 최강성곤님, 아이디가 최강성곤이네요. 최성곤. 중고거래하다 만난 친구가 된 동네 친구에게 영삽에 홍보했어요. 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 되면 너무 좋겠다. 어렸을 때 친구처럼 집도 가까운 거 아니에요. 완전 좋겠다. 네, 저도 마라톤 나갔다가 집 앞 교회 다닌다는 그 분들, 아주 또래는 아니고 저보다 어린 분들인데 저희도 생태숲공원 뛰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마라톤 연습할 때 거기 러닝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요 만나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감대도 잘 통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어제 또 우연히 길 가다 만났어요. 네, 기대가 되네요. 1277님, 저에게는 오래 묵힐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요. 고1 때부터 친구였던 44년 된 금옥이랍니다. 와, 이분은 거의 진주 같은 분이네요. 보석 같은 분이고요. 소중해라. 네, 계속 행복하게 소중하게 아껴가면서 존중하면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크림님,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영화, 여행, 식성코드가 잘 맞는 딸이요. 그쵸. 가족은 진짜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면 세상 이보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있을까요? 아, 진짜.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엄마와 나, 뭐 우리 형제 관계끼리는 되게 요상한 버릇까지도, 요상한 심리까지도 서로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더요? 아, 짱바님, 오늘 우리 강디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영상

되네요. 오정세님, 최다니엘님 나오는 날 벌써 기대 중입니다. 하셨네요. 어머,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또 항상 저의 절친은 아니었죠. 저희 이제 나이 먹어서 친구 되면 한때 잠깐 친하다가 나머지는 서로 사느라고 바빠서 못 보고 지내기도 하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면 가끔 또 바짝 붙어서 친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6시 반에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올라오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네, 유튜브 이름은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입니다. 아니타님, 준경상님에서 금성무가 파인애플 통조림 먹던 거 보고 따라하다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좋아하게 됐던 기억이, 왕페이와 양조이 커플도 좋았고요. 네, 마마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리고 알버트 허먼드의 In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영화 마이걸에서 듣겠습니다.

0: casa Chua.
1: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와일드싱 영화에 나왔던 곡이죠. 오정세 배우, 극중 이름 최성곤의 니가 좋아 였습니다. 여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1730님, 저는 오정세님을 동네에서 러닝하실 때도 뵙고, 러닝을 해요? 오, 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돌아봐 간판 보셔가지고 부딪힐 뻔해서 엄청 깜짝 놀랐다는 약간 장난기 있어가지고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네요. 진짜거나 약간 장난친 거거나. 그리고 이번 영화는 저 여동생이 스태프였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덕분에 영화 더 애정하며 봤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진짜 좋으셨겠네요. 스태프 그 여동생분. 아 진짜요. 그 같이 일하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낯을 가리는 만큼 또 친한 사람들한테 치는 장난이 또 되게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풀버전은 처음 듣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 꽤 있으시네요. 처음 들으신다고. 그쵸. 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참 좋죠.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못 찾겠다. 되게 무해한 느낌인데 들을수록 유해한 느낌도 든다고. 그렇죠. 수능 금지국이라고 하잖아요. 5674님 할머니, 엄마, 저 손녀들까지 3대가 함께 대전 여행 왔어요. 어제는 유명하다는 망고시루도 맛있게 먹고 오늘은 공주로 향합니다. 푸푸.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보기 좋네요. 잼마님, 어제 상자 속의 양 보고 왔어요. 그 큰 영화관에 저 혼자 보는데 살짝 무서웠어요. 그러셨구나. 영화관 속에 혼자가 되었던 영화 오래 기억에 남을 듯요. 아, 감상평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0231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써니 중에서 보니엠의 써니.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 슈렉 중에서 립싱크 펑키타운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여러분하고 오늘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속 까먹어요. 네, 여기 긴급으로 읽어드려야 될 문자가 하나네요. 9769님, 강디 저 너무 슬퍼요. 위로해주세요. 다음 달에 몇 년을 못 가던 휴가를 가려고 숙소를 다 잡아놨는데 엊그제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골절됐어요. 세상에, 35년 인생에 골절로 깁스는 처음 해봐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휴가는 어떻게 하나 슬픕니다.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듣는 강디 목소리는 너무 반가워요 하셨네요. 아,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셨죠? 정말 이 사고가 더 큰 사고를 막는 일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빠지직 하고 딱 드네요. 그쵸?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있는 동안 뭔가 재밌는 거, 뭐 만화를 본다거나 뭐 영화 보고 싶은 리스트를 해서 본다거나 또 책을 읽어본다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거 한번 곰곰이 한번 라디오 오늘 끝나기 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번 휴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딸기 건행맘님, 오늘 처음으로 청취합니다.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로사치칠님, 나의 점심시간 알람 강디. 따뜻한 강디 목소리 체험 듣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점심 먹으러 가는 직장인입니다. 체험은 항상 재밌어서 이 시간은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진 올렸습니다. 오,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많이들 확인해 주세요. 또 좋아하시네요. 또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기분 많이 많이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고 라디오 하는 시간은 항상 좀 좋은데 네, 저는 오늘 끝나고 그 오마이걸 미미님 아시죠? 지락실 나오시는 그 미미님이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에 그 만화 이렇게 소개해주는 유튜브에 저도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러 가는데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긴장돼요. 그분 좀 친해지고 싶었었거든요. 네, 잘 돼야 될 텐데 엄청 내향형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네,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최강성고님이 중고거래하면서 또 저희 최강의 영화음악 많이 전파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아 영삽에 전파하셨다고 해서 감사해가지고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범블비 중에서 본조비의 런어웨이.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1: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나비엔.
1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4: 오뚜기.
1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1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5: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맞아요. 지난주에 종영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드라마 멋진 신세계 중에서 듣겠습니다. 0K 네, 데이식스죠. 다시 돌아온 계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꺼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 삶이 재밌나 재미없나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척도 바로 입맛이죠. 사는 재미가 정말 하나도 없다 싶을 때는 많이는 경험 못해보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간혹 신기하게도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계절마다 지금 나는

것들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에 생각해 봅니다. 나도 제철 맞은 과일 마냥 싱그럽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나? 내 인생의 제철은 언제쯤 오려나? 요새 통 싱그러울 일이 없다면 소박한 입맛부터 깨워봐요. 찬물에 밥 말아서 풋고추 쌈장에 푹 찍어 아삭 아삭. 그 단순한 맛도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맛이니까요. 밥만 잘 먹는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내 입맛이 살아나는 순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제철은 바로 그때가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자두엔 마루 식사부터 하세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점심시간인데 하고 계신가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우뭇가사리 먹으면 입맛

0: 바로 돌아옵니다, 서기현님. 우뭇가사리 그거 얇게 채쳐가지고 약간 식초도 좀 넣고 해가지고 청양고추랑 오이채랑 이렇게 해가지고 허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은 그냥 너무너무 맛있죠. 살도 안 쪄요, 여러분. 시원한 콩국물에 오이채 썰고 깨소금 넣고 찬밥 말아서. 아, 콩국물에 밥을 말아요? 나 그렇게 먹는 거는 또 처음 들었네. 총각김치에 4206님. 저 대신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콩국물에 밥까지 만다는 거. 거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거랑 동급인데, 둘 중에 뭘 먹을래? 그럼 나 우유에 밥 말아 먹을래. 나 그게 날것 같아. 오늘 우유에 밥 말아 먹어볼까? 오랜만에? 무슨 맛인지? 여러분, 입맛대로 깔깔해도 하나하나 찾아서 드세요. 라면 드시고 싶으세요? 맑은 하늘님. 그것도 괜찮아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 실력자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배불러?
1: 악뮤 라면인 건가 맑은 하늘님이 오늘 맑은 하늘에 신청해 주셨고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152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인천 대공원 나왔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맛있는 노래 부탁해요 하셨는데 와 오늘 가면은 너무 좋겠지만 정말 시커멓게 타서 돌아올 것만 같으니까 피부 보호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늘이 시퍼렇게 맑은 날이 많지가 않아요. 누리시고 즐기시고 피부는 잘 보호하시고 와 무섭네요. 컵라면에 물 부어 자리 앉자마자 라면인 건가 나와서 8820님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늘 보고 있다. 뒤를 바라봐라. 1379님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프거나 사춘기 아들 때문에 힘들 때도 그렇지 나의 입맛은 영원하다. 공감이요. 입맛이 없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제 옆에도 있고 예, 많이들 계시는데 아 저도 근데 요즘 어덕어덕 오이지에 푹 빠져있는 나의 입맛은 진행 중입니다. 저도 어제도 오이지에 묻혀가지고 또 오이지 묻히는 법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도 또 목욕탕에 이제 언니들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묻혀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게를 오이지를 아주 그냥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아주 꽉 짜야 돼서 진짜 제 있는 힘껏 꽉 짰더니 저번에 묻혔던 것보다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거의 물이 안 생기는 오이지 친구 어머니가 그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 원래도 맛있는 오이지인데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쫙 짜가지고 했더니만 맛이 좋더라고요. 우유에 밥 말아. 아니 제가 조사를 했더니 저 빼고 두 분은 우유에 밥을 말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이런 부르주아 같은 이라고. 아주 가난을 경험을 못해봤어 이 사람들이. 우유에 밥을 안 말아 먹었대요. 그걸 어떻게 먹냐는 얘기를. 아우 세상에 단백질이 없던 그 시절에. 우유에 밥이라도 말아먹어야 사람이 생기가 돌고 하니까 먹었지. 근데 그게 이제는 추억의 맛이 됐는데 전 이렇게까지는 안 먹어봤어요. 더 이제 칼슘까지 추가해서 잔멸치볶음 넣어 먹어도 고소하고 짭조름하다고.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 우유에 오랜만에 밥도 말아갖고 잔멸치볶음을 이렇게 얹어가가지고 딱 어린 것들은 가라! 우유에 밥을 왜 많이 하니? 너들이 알아? 어? 그렇게 먹어야 겨우겨우 영양소를 채우던 시절이 있어요. 동생 분유에 손댔다가 엄마한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 맞고 그러고 했단 말이야. 그거 탈지 분유 먹어봤어? 그것만 한 숟가락 털어 넣었을 때 그 고소함 알아 몰라. 미안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코요태 파란, 오늘도 빛나는 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소찬휘 헤어지는 기회.

비주 러브러브 448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장나라의 스윗드림. 역시 열마는 내 감성. 나라짱 누나 생각했는데 바로 나오네. 최동선님. 최동선이라 쓰고 이지현이 보낸 거 아니죠? 우리 나라짱 이지현 PD님. 요즘은 아이브를 좋아하는데 장나라 씨의 음악을 참으로 음악 좋아하는 거 맞지? 샤인 머스케님 출근길에 대자로 뻗어 아이고 어쩌다가 무릎 팔꿈치 손바닥 다 까지고 피나고 멍들고 그래도 출근합니다. 아 저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는데 그냥 대자로 쭉 이렇게 개구리 쭉 처지듯이 그냥 쫙 뻗어가지고 손바닥 이 여기 팔꿈치 있는 이 안쪽 이런 게 쫙 근데 너무 창피해서 그냥 일어나서 또 운동하러 가야 됐거든요. 근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냥 운동을 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처치할 생각은 안 들고 그냥 할 거 빨리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처치 좀 하시고 예. 민들레 홀씨님 음악 들으면서 자전거 타고 탄천 달려요. 맑은 하늘 진짜 완전 예술이네요. 바람도 시원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리면은 시원한 바람 부는 때니까 달려도 왜 훅 한 바람이 막 흑, 흑, 흑. 어우, 그러면 정말 숨쉬기 너무 힘들잖아요. 5565님이 신청하신 노을 그리워 그리워 2AM 죽어도 못 보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광고 전에 에이트 심장이 없어 들으셨고요. 투어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1164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이쁜 쪽님이 내일부터 일주일 제주 여행 가서 오늘 힘차게 업무 보고 있어요. 일이 힘들지 않은 건 기분 탓이겠죠?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기분이 좋으니까 뭘 해도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의 기분을 책임지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마음

0: Total Weekly.
1: Don't lose your focus, Total Weekly. 최예나의 곡입니다. 이 곡은 이준 씨의 곡이 아니고요. 캐치캐치 도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오렌지 캐러멜 상의하이 상의하이 로맨스 티아라 뽀삐뽀삐 우리 애들 방송 댄스 음악 리스트네. 8583님 수영 씨 요즘 캐치캐치 춤이 엄청 뜨길래 연습을 왜 해요? 9603님 왜 어디 챌린지 성공할 그러니까 어디 올리실 거예요? 용기 있네. 해봐요. 그리고 챌린지가요 꼭 잘해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웃음이나 포인트 때문에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다 숙지를 하셔서 몸에 익힌 다음에 자신만의 그 어떤 춤선으로 표현해서 꼭 올려보시길 바랄게요. 재미있잖아요. 인생에 또 한 번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거죠. 딸기건행맘님 50대 아줌마들 모임에서 뜬금없이 워터파크 가자고 몇 개월 전부터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왜? 50대 아줌마 워터파크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리조트랑 티켓도 모두 예약을 했지요. 근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취소하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 50대니까. 왜냐면 얘기 나올 때는 의욕이 앞섰어.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과연 워터파크 가가지고 놀 수 있을까? 아유 네 그럴 줄 알았다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날짜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날짜를 모아서 예약까지 하셨다면 워터파크 안에 찜질방이가 있어요. 아니, 워터파크는 잠깐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체력이 된다면은 슬라이드를 한번 타시든가. 저는 뭐 안 타니까. 그거 타기 싫으면 워터파크 내에도 이게 등에다가 폭포수 맞는 거, 어깨 이거 하고 또 막 그 뱃살이랑 이거 해주는 그런 거 다 있어요. 안 가봤구나. 안 가봤어. 거기 뭐 꼭 수영 안 해도 돼요. 거기 가서 마사지, 물 마사지 막 받고 바로 찜질방 넘어가가지고 지지고 이러고 놀면 되는데 뭐.

저는 꼭 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뭐 애들만 노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전가족 놀 수 있게 다 해놨고 밖에 그 자쿠지가처럼 뜨거운 물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전혀 괜찮아요. 꼭 좀 가세요.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 809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구피 다 잘 될 거야. 781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노이즈 상상 속에 너. 날 더운데 더워해도 되나 싶어요. 7811님. 왜요? 아들이 해병대 입대해서 이번 주부터 정말 빡센 극기주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걱정 반 안타까운 밤. 아,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이 콩국수 먹으러 가자는데 안 먹히네요. 빨리 가서 7월 2일 멋진 수료식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아들이 엄마가 나 해병대 입대해서 고생하니까 우리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계시면 힘이 날까요? 아니겠죠. 아들은 아들의 길을 가는 거고 엄마는 엄마의 길을 가는 거죠. 콩국수 잘 싸요. 또 저기 해병대만의 특식이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특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그것도 훈련이니까 엄마도 콩국수 훈련을 하세요. 극기로 이렇게 드세요.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은 나도 아들과 함께 극기 훈련으로 이렇게 콩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세요. 엄마가 잘 있어야 아들도 마음 편하게 훈련 받죠. 레드님, 오늘 중요한 계약이 두 건이나 있어요. 다 잘 되도록 수영님이 힘 좀 실어 주시지요. 파샤. 파샤도 오랜만에 듣는다. 파샤 알아요? 파샤? 파샤, 파샤. 레드님, 중요한 계약이 두 건이나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아주 소소한 약관도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이지만 그런 계약서를 볼 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를 저기에서라도 계약은 정말 동의를 할 때는 무조건 꼼꼼히 한 줄도 빠지지 말고 그냥 읽어보고 요즘에는 그 저기 뭐야 챗GPT 제미나이 에미나이 뭐 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또 물어보면 잘 알려주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 잘하세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아 목말라. 858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신승훈 오랜 이별 뒤에.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꽃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꽃차 하루 5분 쉽게
7: 쓰다꽃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꽃차 메디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6: 경동나비엔.
1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8: 보이 넥스트 도어 바이럴. 0242님이 신청하신 이 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세상 기업 한총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 셀러스.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제재를 받는 것 중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징금은 법령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을 때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행정질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대한 갈매기 때 여러분께서는 제가 간혹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0: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That's the way I like it.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라쉬님이 맞습니다. 맞고요. 절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FM 팝스입니다. 그러셨어요. 아가다님이 매번 느끼지만 오프닝 마지막 부분이 옛날 이야기처럼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계 긍정.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옛날 이야기처럼 마무리. 아카시아 꽃향기님은 내 마음의 보석송이 재밌어서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러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내 마음의 보석송은 진짜 보석 같은 코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 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방송이 되는데 요 내 마음의 보석송 들으시려고 일부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FM 팝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석송도 역시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야지 중간에 그냥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Stash 밴 Nothing's Gonna Stop Us Now, 리차드 막스의 Angelia, 그리고 Cher의 If I Could Turn Back Time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Cher를 아마 Rock and Roll Hall of Fame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두아 리파랑 같이 부르더라고요. 둘이서. 와, 근데 너무너무 멋있어갖고 제가. 이 저 두 사람이 다 이 8등신이거든요. 나와가지고 둘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네. 9509번으로 저는 벌써 옥상에 두 번이라고 올라왔었어요. 오늘 같은 날씨 참 좋아하거든요. 햇살은 따갑지만 바람이 솔솔 불어주고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높고 파란 하늘 빨래도 널고 상추 물주고 너무 좋아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빨래해서 또 올라가려고요. 그러셨습니다. 이런 날씨는 옥상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셔서 커피도 마시고 북한산 바라보며 FM 팝스 듣고 너무 좋겠지요. 그러셨습니다. 좋겠지요. 예, 당연히 좋겠지요. 아유, 부럽습니다. 옥상이 있는 집에 사시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옥상에서 텃밭도 가꾸고 커피도 한잔하시고 멀리 또 북한산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지상당원이 따로 없네. 멋있습니다. 네. 번호가 비슷하신 분인데 0905, 좀 아까는 9509번이고 이 분은 0905번입니다. 기간제 교사 면접 보러 갑니다. 꼭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그러셨습니다. 빅토리 신청합니다. 그런데 빅토리가 지난 저 체코전에서 이긴 다음에 제가 첫 곡으로 들었거든요. 좀 이따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꼭 합격하실 겁니다. FM 팝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지아니 모란디의 바가본도. 박인희 씨가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개사해서 불렀었죠. 바가본도. 지아니 모란디의 목소리를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트윈폴리오가 웨딩 케이크 개사에서 불렀죠. 역시 원곡 커니 프란시스의 The Wedding Cake까지 두 곡입니다.

남운행 열차에 몸을 싣고 차창놈으로 그동안 지나온 인생길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97세라는 고결한 세월의 무게 속에서 조금씩 저물어가는 장모님의 깊고 절절한 사랑을 느끼면서 말이죠. 장모님께서는 평생 동안 기도로 자녀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대지처럼 정직하게 일구어온 장모님의 거룩한 삶을 바라보니 장모님의 위대한 생애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남겨진 여덟 남매의 가슴에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장모님의 자리가 슬픔으로 다가오네요. 34년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장인어른, 그 올곧았던 친앙의 동반자를 먼저 보내시고도 장모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바위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뿌리신 신앙의 씨앗은 장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자양분 삼아 34년이라는 모진 세월 속에서도 푸르게 자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장모님은 허리를 굽혀서 논과 밭을 일구셨습니다. 장모님이 90대 중반의 연세에도 흙을 만지면서 땀을 흘리셨던 건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쌀 한 톨이라도 더 보내고 싶었던 어머니의 거대한 사랑이었죠. 그 거친 손으로 자식들의 손을 잡으실 때 저희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울려 퍼지던 장모님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큰아들부터 환갑에 가까운 막내 아들까지, 그리고 어느새 성장해서 가정을 이룬 손주들과 증손자들까지 당신의 태에서 시작된 생명이 70명에 이르기까지, 그 번성의 기적 뒤에는 장모님의 기도가 있었죠. 그 강인했던 육신은 거동조차 힘겨워졌고 총명했던 정신은 안개 속을 거닐듯 조금씩 혼미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육신은 비록 쇠해지지만 영혼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97년 인생은 온전히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살아있는 성경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트랙터의 부산한 움직임은 살아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어머니 같은 장모님, 당신의 사위여서 당신의 자녀여서 고맙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남겨진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신께서 일구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순환로에서 이동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요양병원에 계신 장모님 뵈러 열차에 몸을 짚고 이제 지나온 나날들을 쭉 그 차창에 비치는 어떤 그런 풍경처럼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그 옛날 이야기들을 예, 쭉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큰아들 분이 지금 이제 저 팔순을 바라보시고 막내 아들도 이제 환갑에 가깝고 그 인생 논과 밭을 일구시던 평생을 예. 아유,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이 사인해님이 장모님 뜻을 잘 전달받으셔서 사위분 참 행복한 분이시군요. 그러셨습니다. 네. 예.

하여튼 참 지리산님도 부모님들은 자식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는 마음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97세까지 온갖 고생 다 하셨을 텐데. 아유, 건강 안 좋으시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러셨습니다. 걱정 많죠. 글을 굉장히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셨어요.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보석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J.D. Souther의 You Are Only Lonely, Exile의 Kiss Your Lover.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석 자의 경리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한동준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1부 끝고 카트리나 발렌테이의 노래 라 골론드리나. 조용남 씨가 제비라고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불렀죠. 라 골론드리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에이셔의 노래 Only Time Will Tell이었습니다. 이 에이셔의 데뷔 앨범은 Heat of the Moment가 이제 큰 히트, 메가 히트죠. 엄청난 히트. 그리고 그 멤버들이 전부 다 A급이었고 각 밴드에서 다 그냥 내노라 하는 그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팀이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했죠. 그 Heat of the Moment가 히트했지만 이 Only Time Will Tell을 또 좋아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트랙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도 이 앨범 사가지고 아주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에이시아의 Only Time Will Tell로 한동준의 FM Pops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코스모스님이 이 시간 처음 입장입니다. 여유 없는 삶이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도 됩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가끔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야 되나? 뭐 혹은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성찰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야 또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달빛 산책님은 이사 온 후 급한 대로 잡다한 물건들 집어넣은 판도라 박스 열어서 지금 정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죠. 이사하고 한 제가 볼 때 1년은 그냥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짐이 많은 그런 집은 또 더 심하죠.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기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 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미래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칼라 보너프의 Personally 그리고 니콜렛 라르슨의 Lotta Love, 크리스탈 게일의 Half the Way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힘이 되어줄게 님이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바로 위를 쳐다보시고요. 실내에 일하시는 분들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파란 하늘 그리고 거기 떠있는 뭉게구름이 마음을 한층 밝게 해줄 겁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체육공원에서 체육활동하는 학생들 보면서 좋은 음악 듣는 이 시간 최고입니다. 하셨어. 아 최고. 고맙습니다. 하늘을 가끔 쳐다봐야 되는데 이 도시에서 살면 참 하늘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저 건물들이 높으니까요.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스카이라인 고개를 들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멀리 보면은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곳 조금만 서울에서 벗어나면 그런 곳이 있죠. 너무 많죠. 아, 이 도시에서 살면 뭐 어디든 마찬가지죠. 도시는 대구를 가나 광주를 가나 저 부산에 가나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하늘을 자주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듣고 계십니다. 여기 두근두근님이 제비 1부 끝곡으로 제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영화 제비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는 다음 중 제비역에 잘 어울리는 가수 1번 박승화 2번 유리상자의 유리 3번 윤서찬이 아버지 윤서찬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박승화라는 얘긴데? 박승화라는 답을 유도하신 건데 이게? 예. 아니 뭐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아 잘생겼잖아요 일단.

아, 참. 저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죠. 저는 아무리 봐도 예,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향도 그쪽하고는 좀 예, 잘 안 돼요. 어휴, 화재가 났어요? 2870번으로 지금, 어휴. 김포 운양동 화재입니다. 그러셨어요. 이야, 이거 참, 하늘이 까맣다고. 어휴, 여기 지금 사진 보내주셨어요. 9248번으로도 역시 운양동에 불이 났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2870번으로도 올려주셨고요. 운양동이에요. 운양동은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대구 쪽에 그 공장이 많거든요. 그쪽에 가끔 불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데, 큰 화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이어서 듣습니다. The Pretenders의 I'll Stand By You.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오랜만에 듣네요. Patti Smith와 Don Henley가 함께 부르는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노스텔지아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노래 All That She Wants 그리고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All That She Wants 노스텔지언님이 신청하셨네요.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네. 수환테크 힘내자님이 덥네요. 부천은 35도. 와 하여튼 밖에 나가니까 아까 저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어우 진짜 덥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걷는데 그냥 예. 근데 이상하게 한여름 날씨는 습도가 높아갖고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늘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월하 독장님이 94년 95년 조그만 선풍기밖에 없었던 무더운 하숙집의 여름날이 생각나네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이게 에어컨이라는 신문명이 문명이 이기가 이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언제 참 저희들은 어렸을 때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어컨 있는 곳을 가려면 은행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겁니다.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고 3853님이 야 열일하다가 지금 잠깐 신나고 좋아요. 역시 FM 팝 짱. 아유 고맙습니다. 선샤인 8님이 지금 외출했다 들어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들을게요. 그러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라디오는 열심히 듣는 매체는 아닙니다. 그냥 틀어놓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삼아서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때로는 흥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흔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5266번으로 FM 팝스는요 요 며칠 제가 신청했던 노래들을 하나씩 방송하신다는 착각을 해봅니다. 덥지만 좋은 여름 날씨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곡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Restless Heart의 노래 Don't Ask the Reason Why 나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영화 마이클 조이 팍스 주연의 그 영화의 수록곡입니다. 시카고의 You're the Inspiration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입니다.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눈 꼴신 녀석들, 러브버그가 눈에 띕니다.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둘이 들러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까 더운데 꼭 그렇게 붙어 다녀야만 속이 후련하냐?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이 녀석들은 분무기로 물을 칙 뿌려주면 알아서 뚝 떨어진다고 해요. 물 몇 방울에 그렇게 허무하게 갈라설 거면서 사랑이 뭐길래 저러나 싶어요. 한편으론 그 뜨거운 열정이 살짝 부럽기도 하죠.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더 자두의 김밥이었습니다. 5491번 부산에 사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부산에는 절대 오지 말길. 러브버그를 TV에서만 보셨군요. 그래도 이 살충제 같은 거는 안 뿌려도 되고요. 물만 살짝 뿌리면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그 군집을 이루어서 어디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우와 좀 징그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예. 박남숙 씨,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그 젊었을 때 그 추억들 오늘 두 시간 동안 음악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88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분홍 립스틱 강예리자 씨의 목소리였고요. 4월과 5월의 장미. 자, 이렇게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노래도 좋고 하늘도 좋고 좋다라고 박경순 씨. 예, 오늘 날씨가 좋아요.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살살 부는데 참 좋으네요. 유연숙 씨가 햇빛은 뜨거워도 바람 부는 그늘은 그래도 괜찮다고 적어주셨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열대야는 없고 습도가 많지 않아서 그늘에 계시면 시원합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연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현숙 씨의 신청곡 띄워드리죠. 성시경 두 사람.

0: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까지 함께했습니다. 조정숙 씨 0689번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두 사람 승식이 화순이. 자, 오늘도 달력도 6월의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날이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났습니다. 승식이가요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날도 더운데 뭐 하고 있었어요?
2: 일요일이 하지였잖아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이걸 보내주셔서 찌고 있었어요. 아유, 더워.
1: 아니, 뭘 쪄먹어요? 쪄먹는 거는 뭐 옥수수, 고구마. 아유, 궁금해 죽겠네. 뭔데요? 빨리 알려줘요.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이걸 찌고 있다고요. 화순이가 얘기한 하지의 가장 맛있는 제철 채소, 이건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곡은 노래 제목의 앞글자, 노래 제목의 앞글자. 두 번째 곡은 가수의 이름 앞글자. 이렇게 따서 합치면 정답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4개, 랜덤으로 선물 30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곡에서 첫 번째 곡은 노래 제목의 앞글자, 두 번째 곡은 가수 이름의 앞글자. 아유, 이 정도면 됐다.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노래 제목의 앞글자, 두 번째 곡은 가수 이름의 앞글자. 두 글자예요, 정답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에 하나고요. 이거 뭐 쪄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있죠. 프렌치 프라이의 주재료이기도 합니다. 아, 이 시간 간식이 살짝 생각나는 시간에 이거 맛있겠는데요, 생각만 해도. 자, 이석강 씨, 황은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요. 정답 발표하도록 할게요. 정답을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뜨거운 응응의 고백입니다. 어우, 얘기할 뻔했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감자였습니다. 감자. 혜은이 씨의 감수광, 그리고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렇게 힌트곡을 들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간장게장 세트 받으실 분이에요. 3566번. 지인은요, 강원도 감자 바우래요. 감자는요, 역시 강원도 하지감자래요. 엄청 실이 맛이 폭실폭실하고 맛있더래요. 감자 적어주셨습니다. 0214번. 요즘 감자 한 박스 사서 볶음, 감자 볶음, 감자 조림, 감자 전으로 밥상을 채우고 있답니다. 5765번. 대구 한량 가는 길에 꼭 들려서 노릇노릇한 휴게소 감자구이 먹고 갑니다.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러게요. 집에서 뭐 약간 뭐 첨가해야 되나?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박혜옥 씨. 캠핑 가서 늦은 저녁 불멍하고 남은 숯에 호일 싸서 툭툭 던져놨다가 한 개씩 꺼내서 김장 김치랑 먹으면 지상 최고의 맛이에요.

이 고구마도 그런데 감자도 이렇게 드시면 너무 맛있을 듯합니다. 아, 감자 먹고 싶네요. 감자전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자, 이후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승식이 화순이 퀴즈도 또 기대해 주시죠.

0: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승철 씨의 희야. 아, 8244번으로요. 35년 전 친구와 철길에서 같이 부르던 추억이 기억납니다. 예, 부활의 희야 그 버전은 아니고 이승철 씨가 새롭게 리메이크한 버전인데 그래도 희야 하면 아, 그때의 추억들 다 떠오르시죠. 이상목 씨가 정해주신 수혜 씨, 배우 수혜의 목소리 님은 먼 곳에였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536 뒷번호 쓰시는데 근질근질해서 드라이브 중이에요. 땡땡이에요. 왜? 하늘이 멋지니까요 하셨는데, 우와 오늘 하늘 색깔 정말 예쁘네요. 물감과 그 물을 잘 조합한 그런 색깔이네요. 1부 끝곡 이정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871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서.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한 편 보면 마지막에 크레딧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정

0: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이 가요 소리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이어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정현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승자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52세. 1982년 용마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구이중학교와

명성여고를 다닌 이승자입니다. 저와 승자는 서울 광진구 능동 동네 친구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였답니다. 그러다가 구이중학교에 같이 입학한 것도 좋았는데 1학년 때 같은 반까지 되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30대 초반까지 서로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몸이 조금 아프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첫 친구인 이승자. 늘 궁금하고 보고 싶은 친구여서 가끔 꿈에서 만납니다. 이번에 꼭 연락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변진섭 씨의 노래 숙녀에게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올해 52세. 1982년 용마국민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구이중학교와 명성

여고를 다니셨던 이승자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현 씨가 찾고 계십니다. 사연 소개되신 윤정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 오경희 씨가 오늘 좀 하루가 답답하셨나 봐요. 오늘 하루는 꼬이고 꼬인 날이었습니다. 시골이라서 1시간 걸려 시내에 나가 필요한 물품 사고 또 큰 맘 먹고 나갔는데요. 아, 필요한 걸 하나도 못 사고 돌아왔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뭐 어디 가면 문 닫혀 있고 그런 거였겠죠. 물건이 없고 날도 더운데 좀 피곤하셨겠어요. 자, 그래도 오경희 씨의 하루하루가 꼬였던 것들이 아주 시원하게 풀리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김완선의 노래예요. 이젠 잊기로 해요.

빙글빙글 나미씨의 노래였죠. 3087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9692번 오랜 시간 병상에 있다가 회복되어 가족 나들이 다녀오는 길에 가요 속으로 듣습니다. 택시기사였기에 항상 들었었는데요. 아파서 퇴직한 후 처음 듣는데 너무 반갑다고 사연을 주셨네요. 9692님, 예, 고맙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아프셨다니. 건강은 다 회복이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288번, 사흘째 흐린 날씨에 비도 살짝 뿌려주니까 텃밭일 하기가 참 좋아요. 2288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비가 살짝 내렸다고 하시네요. 어린 들깨 모종도 참 예쁘고 바질잎도 기름을 바른 듯 반짝이며 귀엽게 크고 있다고 이 풍경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90번 청주에서 자취하며 지내던 아들이 왔어요. 대학생은 방학도 길어요. 길죠. 아들이랑 포옹하고 악수하고. 근데 내일부터는 오늘은 충분히 마음껏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뭐 오늘 하루 집에 있다가 내일부터는 무지하게 나가서 쏘돌아다니겠죠.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1590님. 자,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아드님의 모습이에요. 임종원 씨가 신청하셨어요. 윤현석 러브.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789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김경숙 씨가 걷기 운동 중인데 음악하고 박자 맞추기가 참 좋아요. 발자 맞추기라고 적어주셔서 저까지 헷갈렸잖아요. 맞아요. 박자 맞춰서 이렇게 운동하고 걷기에 참 좋죠. JS 종로에서는 조민지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빠른 노래도 박자 맞춰서 걷기 좋지만 가끔 좀 뭐 느린 노래라고 할까요? 그런 곡들도 또 거기 맞춰서 박자가 잘 맞아요. 이제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8945번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병문안 왔습니다. 어려운 수술 잘 마친 친구 정화와 같이 듣고 있어요. 정화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시면 큰 응원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 정화 씨 빨리빨리 잘 낫고 완쾌해서 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현식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그중에서 당신의 모습 신청하신 노래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사랑의 듀엣, 신명기 조채환 씨가 함께 부른 꽃과 어린 왕자, 유은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양경화 씨,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정해주신 노래 함께 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영 씨의 사연인데, 작은 아이가 다리 골절로 깁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 올려보내고 주차장에서 승화 씨 목소리 들으면서 대기 중이에요 하셨어요. 아유, 걱정 많이 되시겠네. 목발 짚은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빨리 낫길 바라겠습니다. 더 튼튼하게 박희영 씨 기운 내십시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김화성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신해철 씨의 노래죠. 민물장어의 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风而过，偶尔带来的叹，叫你怪无声，所以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스 엘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 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0: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바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가만히 주워 담는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래요. 저녁에는 무엇이 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지만 굳이 하나가 되어보자 하는 게 있다면 여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닐까. 무심결에 흘려보냈던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챙겨보는 그런 여유를 만드는 사람 말이죠. 그게 꽃같이 예쁘고 귀한 것이라면 이 저녁 그런 사람이 될 이유 충분하잖아요.

0: 아침꽃의 저녁에 줍다는 중국의 작가 루쉰의 책 제목이자 그의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뒤집는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꼭 하나만 마음에 주워 담고 싶은 게 있다면, 의미 부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느긋하고 차분하고 조급함이 없는 마음, 여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 저녁 첫 곡이었습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오늘 화요일에는 오늘은 이쪽 코너가 있어요. 이쪽과 저쪽 중에 택하시면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지선단데 쉽죠? 레인보우 앱에 투표창 열려 있습니다. 투표하러 오시고요. 레인보우로 듣고 있지 않은 분들은 문자로 나는 이쪽 저쪽 중에 어디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부에 함께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클리프 리차드, 서머 할리데이, 까르페디엠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클로딘 롱제의 해피 토크, 그리고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서머 나이트, 이 노래는 539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 한낮 같은 저녁 시간이에요. 해가 많이 길어져서 이 시간은 그냥 낮 같은 느낌인데요. 미경님이신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 앉은 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최고로 환합니다. 오늘이 절기 하지는 지난 주일 일요일이었는데 그때는 구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환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정말 사방이 환해서 밤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한 9시까지는 계속 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경님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오늘 화요일인데 일이 좀 많았나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일이 손에 부드럽게 착착 잘 붙었나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으셨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좀 고단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별거 별거 다 한 하루를 매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잠시 뒤에 할 건데 저도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는데 들어보세요. 주방 바닥 타일에서 물이 자꾸 새어나왔어요. 닦느라 걸레만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배관업체, 하수구업체 다 전화했어요. 알고 보니 싱크대 수전 밸브가 꼭 안 잠겨져서 그렇다네요. 싱크대 지옥에서 며칠을 심란하게 살다가 저 오늘 구원받았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의 하루였거든요. 구원자는 관리사무소 과장님. 이런 문제 척척 잘 해내시는 사람 정말 존경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낸 저녁 스케치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리오 스피드웨건, Keep the Fire Burning, 욜로님께 전해드리고요. 존 파, Saint Elmo's Fire, 446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사랑스러운 좋아하는 곡이에요. 퇴근길에 간선도로에 갇혔어요. 노래 따라 부르고 있는데 영어 가사 좀 헤매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초록나무님이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들으셨어요. 0206님,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5802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에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4399님, 강아지들 간식 주고 출근했어요. 바쁜 와중에 CCTV 챙겨봤어요. 녀석들 안 보여 걱정했어요. 최근에 보니 인절미 과자 한 봉 홀랑했어요. 건빵 과자 뜯기 직전에 녀석들 딱 걸렸어요. 내 간식 하나는 지켰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6096님,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투잡 일터 가서 수업 두 탕 뛰었어요. 본업인 한복일 다림질했어요. 신랑님 쾌자도 다렸어요. 재주가 많으니 손발이 고생하는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였고요. 데즈레 유가러비 702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단한 하루 4399님 반려견 반려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CCTV로 지켜보는 게 하나의 낙이자 또 일이기도 하고요. 얘네들도 CCTV 사각지대를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거기에서 주인 몰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6096님, 그 한복 일이 본업이시래요. 쾌자 아세요? 쾌자? 쾌자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겉옷 위에 덧립는 긴 조끼 형태의 옷. 그러고 보니까 한복에 그렇게 입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쾌자. 다릴 줄을 모르면 안 다리는데 솜씨가 없으면 남 시키는데 다릴 줄 알고 솜씨도 있으신 거예요. 할 줄 알면 다 해내고야만은 대단한 분의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두 분께는 커피 한 잔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선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 8887님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입니다. 2부에 오늘은 이쪽 할 거예요. 2부로 꼭 오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직장 상사랑 한바탕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업무를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라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 이제 들어가서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털어버리려고 해요. 아, 에어컨 고장이 나가지고 차 안이 너무 덥고 지금 차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자꾸 뭔가 이제 예. 발길은 조금 무겁지만 8014님이시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예, 하셔요. 문 딱 열고 예, 들어가시는 거죠. 나탈리 콜, 넷 킹 콜, Unforgettable 7673님 신청하신 노래인데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 시작했고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ERP.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Yes FM.화요일엔 오늘은 이쪽. 내 마음이 가는 거 하나만 선택해봐요. 고를 것들 많기도 많죠. 그러나 저녁 스케치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딱 두 개 중에만 골라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쪽 아니면 저쪽. 게다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좋고 어느 쪽이든 아름다운 선택.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이쪽. 저녁에 퇴근하는데요. 골목길에, 아파트 복도에, 건물 계단 참에서 코가 벌름거려지는

6월 저녁바람결에 실려와요. 쉐하는 찜기. 뚜껑이라도 열었나요? 살짝 뜨신 김의 온기도 느껴져요. 그 온기에 실려오는 구수하고 달큰한 내음. 아, 이것은 하지감자다. 아니다, 이것은 초당 옥수수다. 오늘은 6월 제철 먹거리 최강자 두 개, 하지감자랑 초당 옥수수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요. 오늘은 어떤 쪽? 오늘은 이쪽. 지금부터 골라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선택하시면 커피 드립니다.

실리콘 카르네. 이게 어떤 음식인지 아세요? 제가 막 또 검색해보니까 소고기하고 콩하고 향신료를 넣어서 끓인 스파이시, 아주 매운 스튜 같은 거래요. 칠리콘 카르네 들으셨습니다. 리얼 그룹이었고요. 잠발라야는 아시죠? 약간 볶음밥? 류? 카펜터스의 노래 잠발라야 들으셨고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카툰 필즈 세 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 앱의 투표창을 열어보니 하지감자가 67.9%, 초당옥수수가 32.1%. 와, 하지감자가 한 두 배 이상 높네요. 6월의 제철 먹거리 간식으로는 그래도 하지감자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는데, 근데 초당옥수수도 꽤 사연 주신 분은 많으셨어요. 8822님께서 제주 살 때 처음 맛보고 아삭한 식감에 놀라고 달콤함에 놀라고 생으로 먹어도 돼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탱글탱글 씹는 맛이 진짜 일품이죠. 청호왕자님도 주셨고, 저희 집에 옥수수 귀신이 있어요. 영서님도 그러셨고. 아, 그리고 하지감지는 감자는 3972님. 저는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동생은 설탕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엄마가 항상 감자랑 소금이랑 설탕을 같이 준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측면에서 기준도 있으세요. 김선아님인데 전 하지감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찌고 부치고 튀기고 볶고 조리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으니까요. 올해 처음 캐온 감자를 쪄서 지금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선택 문제가 나온 거예요. 5664님이 지금 먹고 있는 감자는 속이 노랗고 겉은 빨간 하지감자. 달콤한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이게 또 삶기를 되게 잘하면 되게 부드럽게 스푼으로 이렇게 쭉 긁으면 아이스크림처럼 긁어지기도 하거든요. 진짜 달콤하고 뭔지 알 것 같은 맛. 예, 침 한번 넘어갔습니다. 하지감자, 아, 이때 가장 맛있는데 저 하지 이벤트로 감자 전 해서 먹었거든요. 초당옥수수는 초당 뭐야? 초는 뛰어넘을 초. 당은 설탕 당이에요. 설탕을 뛰어넘을 정도로 달다. 이런 뜻의 한자어라고 합니다. 칼로리는 일반 옥수수의 7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수분이 되게 많고 탄수화물 비율이 낮아서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이 참 맛있는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거 말고도 나는 신비복숭아 먹겠다. 나는 매실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때쯤 먹고 싶은 맛있는 먹거리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7시 24분이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 중에 또 뽑아서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러셀의 르 헬스트롱, 스카일락의 와이드 플라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엘튼 존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존 레논 이매진, 이 노래는 아라뱃길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전남 곡성에서 친정오빠가 캐오신 자두를 먹어요. 과즙이 풍부한 유기농 자두. 때가 왔다는 의미시고요.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해요. 요즘 수박 주스 철이라 수박 씨를 빼고 소분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1248님이시고요.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오늘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고객을 7분이나 만났어요. 성과가 없어서 허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차 아닙니다. 8329님.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성과가 사실 우리에게 더 많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해요.

아저씨님 집에 가고 싶어요. 제 퇴근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저 학원 운영하는데 진짜 오늘 집에 이상하게 가고 싶어요. 0336님이세요. 그래도 6시 좀 넘어서 사연 주셨거든요. 벌써 우리가 2시간이나 집이랑 조금 가깝게 왔습니다. 그죠? 저는 나이트 출근하기 전에 마음 다 잡고 있어요. 밤 출근은 마음도 몸도 긴장하는데 음악 들으면서 9218님께서 최대한 부드럽게 또 근무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대요. 7시 41분이네요. 6096님께서 일찍 퇴근한 오늘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는 남편, 한 끼는 집밥으로 챙겨주고 싶어서 퇴근과 동시에 장 봐서 남편이 좋아하는 항정살 스파게티를 빠르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네요. 주차장에 당신 차가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네요. 다음 생에도 나를 만나겠다고 얘기하네요. 둘이서 오랜만에 항정살 스파게티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나 안온하고 너무나 행복한 저녁 표정이라 이 노래 들을까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8125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맥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11: 하이엠솔루텍.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5: 앞서서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들으셨고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최미숙님 청해 주신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마음에 드세요? 음식은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마음에 꼭 든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잘 웃어서 오늘 마음에 들었고 참 잘 먹어서 마음에 들었고 또 잔소리 좀 들었다고 그 깎고 하고 상처받지 않았다면 더 마음에 들고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하루가 아닌 그냥 내 마음에 들기 위한 하루였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나는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먼저 내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최우선이다 싶습니다.

0: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하루였다면은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머물고 싶을 것 같아.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은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전해드렸습니다. 4943번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 아니되어도 됩니다. 그쵸?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작가님 준비되셨죠? 4943번으로 쿠폰 주세요. 사실 아이들의 경우는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 애썼을 테고 또 직장인들은 뭐 직장 상사 눈에 들어야겠죠. 그쵸?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마음에 들어야 됐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경우 뭐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드는 나는 언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드는 순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면 마음에 들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 여행을 갔다 그럼 어떤 여행지를 가야 내가 행복하고 마음에 들까요? TV를 탁 켰는데 뭐 어떤 배우나 가수가 나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걸 찾기. 괜찮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나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으로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건 뭐가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도 내 마음에 드는 음악도 함께 적어주세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0: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신양원, 유리벽, 또 유승범 질투 두 곡의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와, 2312번으로 지금 부인은 남편이 이 글을 보낸 거 모르세요. 근데 부인이 행복한 동행 찐팬입니다. 결혼 47주년 되신 우리 부인 듣고 계시죠? 성함이 없어서 전 모르겠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고 촛불 켜려고요. 47년 전 이야기도 하면서 잘 살았다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오셨거든요. 아, 부인 이름이라도 좀 적어주시지. 남편 휴대전화 끝자리가 2312번이에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아니면 야경 좋은 곳에서 이제 산책하시고 저녁 드시고 와인 한 잔?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못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서로에게 짧은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결혼 47주년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서울지방 현재 기온이 28.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였었거든요. 실내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밖에서는 엄청 더웠어요. 그래도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주긴 했는데 오늘이 하지잖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 인디고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김 사랑합니다. 라베르테님 자신을 정말 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갑 나이에 이직을 했는데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출근한 게 일주일. 어설프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또 4647 착한 여우님 이문세 붉은 노을 듣자 하셨고 재성님 홍삼트리오 기도 잘 들으셨어요? 또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하셨습니다. 제발 여러분 저 좀 부탁해.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생각해보니까 그저께 지인이 저한테 오늘이 하지야 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지 않나요? 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그거 봤잖아. 알고 보니까 한 4, 5년 전 얘기고. 왜 우리 엊그제 그렇게 했잖아. 하기로 했잖아. 그게 일주일 전에 한 약속이고. 아, 하지가 벌써 이틀이 지났군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현주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는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하고 글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광영님, 홍영미님, 600마지기님, 유라님, 마포작두님, 흑진주님, 1182, 인재상골님, 천생연분님. 예, 이렇게 저한테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채찍을 주신 님께 모바일 쿠폰 바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 아까 누가 그러셨죠? 오늘 녹방 아니에요 혹시? 하지에 녹음한 거 지금 녹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시각 8시 37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8389번으로 숙자님 청해 주신 곡 윤수일입니다. 아파트.

0: 오늘 사랑놀이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헤이해주 땜무 정태춘 사랑하고 싶소. 아까 또 팀의 사랑합니다 전해드렸죠. 윤수일 아파트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AI가 다 해주는 ERP?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0: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닷컴.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하얀 나비님 저녁 먹고 남편이 염색해줬어요. 그래서 이제야 출석합니다. 아이고 좋네요. 정말 멋진 부부시네요. 해바라기에 멋져요 멋져요 전해드릴게요. 은영님 함께 들어주세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건강.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장희 씨가 불렀던 곡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확실히 이 노래는 사람과 평화에 이 음성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자장가. 92세 된 친정엄마와 60대 딸들이 변산으로 여행 왔어요. 너무 좋네요. 음악 들으니까. 몸은 힘들어도 딸들과 시간을 즐거워하시니 짠해요. 당연하죠. 연분홍치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우리 연분홍치마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되는 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어머님과 또 부모님 다 생존에 계시다면 부모님과 많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부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1041 휴대전화로 2705번으로 그리고 대우님 좋아하는 곡 우리 은서님 남편도 이 곡이 애창곡이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별걸 다 기억하는 여자 김수희 애모 들으셨고요. 영화 헤어질 결심 중에서 정훈이 송창식이 함께한 안개 안학래님이 아 좋다 노래 덕분에 영화 장면도 떠오르고 그냥 좋아요. 그려주셨는데 그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노란꽃님이 서쪽에서 부지런히 동해 안목 해변에 왔는데 여긴 시원하기보다 추워요.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어 바람은 차지만 몸은 따숩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소녀시대 G 이 노래가요. 저는 송창식 정훈이가 함께한 안개를 들으면서 당연히 훨씬 후의 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긴 뭐 이 안개 자체는 아주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은 이 헤어질 결심이 영화 2022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노래를 듣게 되죠. 두 분이 함께한 노래.

근데 소녀시대는 2009년의 노래예요. 그럼 벌써 17년? 왜 훅송이라 그러죠? 이렇게 짧고 반복적인 멜로디, 가사.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낚아채는 훅하는 인상적인 멜로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 지지지지 하고 tell me tell me 또 nobody란 노래. 생각이 안 나지 곡이 근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제 아파트 그런 게 다 훅송이라고 하는데 재밌게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좋다 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정말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 노래는 어때요? 영과 영입니다. 얼룩진 사랑.

사랑하는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도 많이 힘드셨군요. 0380번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아 힘 빠지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픈 곳도 늘어나고 어떻게 힘을 드릴까요? 또 0826번으로는 치매 어머니 씻겨드리고 단장시키는 힘듦을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가 일조를 했네요. 그렇죠? 박피님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선곡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냥 차 한잔 드시고 힘내시면 좋겠어요. 고은이 이정란 사랑해요. 또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딕패밀리죠. 작별 영과영의 얼룩진 사랑 네 곡의 음악 들으면서 힘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파주 10번 버스 기사님들은 행복한 동행 찐팬이신가 봐요. 버스를 탈 때마다 행복한 동행이 나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769번으로 대신 기사님 대신에 이런 사연을 주셨기에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은주님은 오늘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막 꿀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온 그 느낌 몸이 끈적끈적한 거 있지. 어떤 건지 알아.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퇴근에 막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캔맥주 한 잔 탁 하는데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나요? 상상은 충분히 갑니다. 예. 다음에 시원한 아아 한 잔 드시라고 역시 3853번으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999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동방신기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풍선.

0: 이종용 너 남궁옥분 재회 동방신기의 풍선 세곡이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조강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닭고기 하면 하하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2시간 행복했고요. 그 행복한 마음 마음에 품고 물러갈게요. 끝곡은 윤한기 나는 행복합니다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대상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새삼 신기합니다. 어떤 곳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고 어떤 곳은 종일 습한 공기가 머물렀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지기도 했다죠. 누군가의 손에는 우산이 또 다른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을 하루.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계절을 지나는 중이지만 저마다 다른 풍경 속에서 묵묵히 걸어온 오늘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서로 다른 하루를 보내다가도 밤 10시가 되면 같은 곳에서 만나는 인연이네요.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켜뒀던 마음의 안테나를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지금부터는 같은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주파수를 가만히 맞춰볼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멜로망스의 동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우리 꿈엄 가족들이 있었던 오늘 하늘 풍경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은 더위가 이어졌고요. 동해안은 구름이 많았고 제주는 또 비가 쏟아졌다는데 날씨 변덕이 좀 심한 요즘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문득 마음이 쓰이는 오늘이었어요. 저마다 다 다른 풍경 속에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무탈하게 시간을 맞이했다는 거겠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꿈음을 열어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시제품을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329번으로 청해 주신 조장혁의 러브, 부활 정동아의 음성으로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 애월은 바람이 무지 강하게 부는 하루였어요. 어제 종일 비가 내리더니만. 딸기산도님, 2943번으로도 제주는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주는 쭉 비가 오려나 봐요. 사무실 창문에 타닥타닥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낭만적이다 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꿈은 가족분들 중에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또 제주 소식과 날씨를 전해 듣습니다. 오늘 제주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군요. 오늘도 무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빈 모찌님, 저 이제 조금 알뜰하게 살아볼까요? 한 달에 한번 저를 위해서 네일 아트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돈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돈으로 꾸준히 모아보려고요.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은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쵸? 슬빈 모찌님? 네. 그럼요. 근데 뭐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기보다 나의 관심사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단장하고 좀 정돈하고 꾸미는 거에 재미를 붙였다면 이제는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재미로 이제 조금 관심사가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포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익은 복분자 드세요. 나무에서 갓 딴 따끈따끈한 복분자. 일하러 갔다가 큰형님 집에서 넉넉하게 먹고 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 참 좋네요. 4791번으로 빨갛고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복분자네요. 이 노래는 세보야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화유비의 음성입니다.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두 곡이었어요. 박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그리고 린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사랑에 아파본 적 있나요?

요즘 스마트폰에 이상한 통화 기록이 매일 쌓이고 있다. 발신 표시도 수신 표시도 남지 않는 매일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자 했던 나의 마음. 종일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꾸만 뒤로 밀린다. 아침은 늘 급하게 시작되고 오후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저녁은 밀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어둠 속으로 묻힌다. 겨우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씻고 늦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노곤한 피로가 도적대처럼 몰려온다. 잠시만 쉬었다가 전화해야지 생각하고 잠깐 소파에 기댄다는 것이 어느새 꿈나라.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손에 전화기를 꾹꾹 쥔 채로 침대 위다. 밤새 누군가를 기다리다 잠든 아이처럼 매일 닿지 못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밤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낮 동안 미처 닿지 못한 마음들이 밤이 되면 아쉬움을 달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오늘도 밤은 깊어간다. 전하지 못한 안부가 있다면 꿈에게 슬쩍 밀어도 될지. 꿈은 세상에서 가장 먼 곳까지 한순간에 연결해주는 교환원이기도 할 테니까.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윤하였습니다. 멀리서 안부.

세 곡이어서 쭉 들으셨어요. 로하맘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버터플라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고요. 가호의 시작 그리고 8420번으로 청해주신 마시다 밴드의 노래였습니다. 돌멩이.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오늘 제 생일이에요.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어요. 들려주시겠어요? 9681님 보내주셨어요. 아, 이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전해드리고요.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V1의 그런가 봐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저 내일은 오랜만에 미용실 갑니다. 머리 길이 좀 자르려고요. 더워서 단발로 자르고 머리숱도 치려고 합니다. 다람쥐 사냥꾼님. 가시기 전부터 이미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기대 중이신 것 같아요. 내일 원하는 스타일로 기분 전환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752번으로는 오늘 하루 많이 고단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지지고 볶고 왜 아이들에게는 너그럽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없으니 잘해줄 수밖에 없긴 하죠. 셋이서 별 탈 없이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셨어요. 자녀를 아이를 이렇게 손님같이 귀한 손님으로 대하라 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몸 부대끼며 살다 보면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서로를 더 단단하고 성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도 아이들도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9: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현대 K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최곡이었습니다. 하나미코님, 양파의 아디오 정해주셨어요. 유경주님도 일부의 박화유비 린 그 시절의 음악들 들으니 양파 노래도 듣고 싶어집니다 하시면서 아디오 정해주셔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두 곡 우현란 조금만 사랑했다면 바이브의 사진에 보다가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택시 탈 때마다 좋은 음악들이 나오길래 혹시 939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네요. 몇 년 전 다운로드 받고 한참 듣다가 통 못 들어왔는데 다시 애청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회사 10년 차인데요. 요즘 뭔가 매너리즘이 오는 것 같아요. 회사만 가면 숨이 탁탁 막히는 게 꿈음으로 위로 삼아 버텨봅니다. 수우님 보내주셨어요. 오래전 다운로드 받고 한참 못 들으셨는데 음악만 분위기만 들으시고 혹시 939인가요? 이렇게 눈치채신 것만으로도 몸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애청자이신 게 맞네요. 잘 오셨습니다. 회사 10년 차. 그쵸? 어떻게 매일매일 열정 넘치게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잠시 또 멈추기도 했다가 다시 동력을 찾아냈다가 힘냈다가 쉬었다가 그런 반복 끝에 또 조금씩 네,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한 주 지금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군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워라 독장님 집안 천장에 러브버그가 들어와 붙어 있어서 퇴근하고 부랴부랴 잡았습니다. 어디로 이 녀석들이 들어왔는지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그 계절이 왔나요? 아, 그 녀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한 몸처럼 있지만 한 마...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있는 아유.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아까 1부에 박화유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들으시고 실비아님이 이것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열을 세어보아요. 숫자 새기 노래들. 이승철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운전해서 힐링하고 왔더니 피곤합니다. 네, 이 노래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옥상 탁자에 앉아 밤하늘에 별을 세어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꿈꿈을 듣는 이 시간 행복하네요.

낭만이네요.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픈 고질라님이 청해 주셨던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였습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우주의 드라우닝, 금희님이 청해 주신 노래고요. 로제의 톡식 Till the End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무더웠지만 꾸물으로 힐링하고 가요. 저 코인 노래방에서 아홉 곡 부르고 오는 길입니다. 지각했어요. 137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지각하셨으면 벌금 대신 뭐 부르셨는지 리스트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한데요. 노래방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우리 꿈은 가족들이 어떤 거 부르셨는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런 여름날에서 한 줌의 바람과 그늘이 있어 더위를 피할 수 있었네요. 이제 장마가 오고 그치면 휴가 시즌이겠네요. 저는 이번에도 휴가는 못 가지만 밤하늘 아래서 꿈음 들으며 수박 먹으며 보내려고 해요. 해피바님의 신청곡이기도 하네요. 10cm의 서랍.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루시드 폴,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카.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세요? 제일 친한 친구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 그 중에는 영화 써니의 칠공주처럼 찬란한 10대를 함께한 오랜 친구도 있을 거고 때론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나 그린북처럼 신분이며 성격이 전혀 다른 이들이 만나서 또 뜻밖의 친구가 되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프로젝트 헤일메리처럼 머나먼 우주에서 외계인 베프를 만나기도 하는걸요.

보통 친구 하면 오랜 우정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열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이 반짝 보일 거예요. 이 시간 저랑도 친구해 주실 거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이 함께합니다.

이들 생방송이에요. 첫 곡은 영화 토이스토리 중에서 들었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약간 장난감처럼 하고 왔다던데. 네. 네, 레고 아니면 브릭 뭐 이런 거 같다고. 네, 색감이랑 사진이라도 찍어 올려야 되나? 머리 색깔이 또 약간 원래 오렌지였는데 약간 좀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조금 눌렀다요. 그랬더니 그 색이 또 빠져서 약간 인형 머리 색깔 같이 돼가지고 아마 더 그런가 봐요. 궁금하시면 500원. 여튼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평균 7년마다 사회적 네트워크 절반을 바꾼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7년 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쭉 한번 떠올려보면 여전히 다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진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생각보다 멀어진 사람도 있고 늘 여전한 관계도 있고요. 오랜 우정도 좋지만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런 변화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새로 생긴 친구 있으세요? 어떻게 만나서 친구 되셨는지, 얼만큼 좋은지, 뭐가 놀 때 좋은지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아, 궁금하다고요? 제 모습? 네, 하나, 둘, 셋. 꽤 많이 궁금해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는 네, 골뱅이하고 검색하시면 되고 CBS 무비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뭐 여기저기 검색창에 최강희의 영화음악 누르시면 나오진 않죠.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최강희의 영화음악 또는 CBS 무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이버에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인스타로도 연결되니까요. 오셔서 구경 한번 하세요. 네. 내 마음속 친구 강디, 새로운 친구 영사배, 오채법칙님, 맞죠? 맞죠?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많이 청해 주시는 곡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

목마. 앞서 들은 곡은 우리 영화 장화홍련 중에서 장화홍련 에필로그였습니다. 장화홍련은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프면서도 네, 강렬한 영화였죠.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사실 저도 약간 저도 스토리가 쉬워서 쭉 몰입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아주 어려운 스토리여도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집중하면서 많은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영화들은 아차하면 놓쳐버려서 전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도 있으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피로와요나님, 오늘 아침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지금 땡볕인데도 시원한 동쪽 바람이 창문에서 불어주네요. 네, 이럴 때 너무 좋죠. 그리고 1992님, 캡틴 코리아님, 오늘 생일이세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45살이시군요. 생일 축하드려요. 올해도 강디가 축하해주면 기쁘고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친구 얘기로 시작했더니 오랜 친구, 새로 사귄 친구 얘기 나눠주셨어요. 최강성곤님, 아이디가 최강성곤이네요. 최성곤. 중고거래하다 만난 친구가 된 동네 친구에게 영삽에 홍보했어요. 오, 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 되면 너무 좋겠다. 어렸을 때 친구처럼 집도 가까운 거 아니에요. 완전 좋겠다. 네, 저도 마라톤 나갔다가 저 집 앞 교회 다닌다는 그 분들 아주 또래는 아니고 저보다 어린 분들인데 저희도 생태숲공원 뛰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마라톤 연습할 때 거기 러닝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요, 만나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감대도 잘 통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어제 또 우연히 길 가다 만났어요. 네, 기대가 되네요. 1277님, 저에게는 오래 묶일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요. 고1 때부터 친구였던 44년 된 금옥이랍니다. 와, 이분은 거의 진주 같은 분이네요. 보석 같은 분이고요. 소중해라. 네. 계속 행복하게 소중하게 아껴가면서 존중하면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크림님,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영화, 여행, 식성 코드가 잘 맞는 딸이요. 그쵸. 가족은 진짜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면 세상 이보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있을까요? 아, 진짜.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엄마와 나, 뭐 우리 형제 관계끼리는 되게 요상한 버릇까지도 요상한 심리까지도 서로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더요? 아, 짱바님, 오늘 우리 강디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영사배네요. 오정세님, 최다니엘님 나오는 날 벌써 기대 중입니다. 하셨네요. 어머,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또 항상 저의 절친은 아니었죠. 저희 이제 나이 먹어서 친구 되면 한때 잠깐 친하다가 나머지는 서로 사느라고 바빠서 못 보고 지내기도 하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면 가끔 또 바짝 붙어서 친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6시 반에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올라오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네, 유튜브 이름은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입니다. 아니타님, 준경상님에서 금성무가 파인애플 통조림 먹던 거 보고 따라하다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좋아하게 됐던 기억이, 왕페이와 양조이 커플도 좋았고요. 네, 마마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리고 알버트 허먼드의 In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영화 마이걸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와일드싱 영화에 나왔던 곡이죠. 오정세 배우, 극중 이름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여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1730님, 저는 오정세님을 동네에서 러닝하실 때도 뵙고, 러닝을 해요? 오, 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돌아봐 간판 보셔가지고 부딪힐 뻔해서 엄청 깜짝 놀랐다는 약간 장난기 있어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네요. 진짜거나 약간 장난친 거거나. 그리고 이번 영화는 저희 여동생이 스태프였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덕분에 영화 더 애정하며 봤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진짜 좋으셨겠네요. 스태프 그 여동생분. 아 진짜요. 그 같이 일하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낯을 가리는 만큼 또 친한 사람들한테 치는 장난이 또 되게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풀 버전은 처음 듣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 꽤 있으시네요. 처음 들으신다고. 그쵸. 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 참 좋죠?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못 찾겠다. 되게 무해한 느낌인데 들을수록 유해한 느낌도 든다고. 그쵸. 예,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잖아요. 5674님, 할머니, 엄마, 저 손녀들까지 3대가 함께 대전여행 왔어요. 어제는 유명하다는 망고시루도 맛있게 먹고 오늘은 콩주로 향합니다. 푸푸.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보기 좋네요. 잼마님, 어제 상자 속의 양 보고 왔어요. 그 큰 영화관에 저 혼자 보는데 살짝 무서웠어요. 그러셨구나. 영화관 속에 혼자가 되었던 영화 오래 기억에 남을 듯요. 아, 감상평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0231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써니 중에서 보니엠의 써니.

립싱크 펑키타운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여러분하고 오늘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속 까먹어요. 네, 여기 긴급으로 읽어드려야 될 문자가 하나 있네요. 9769님, 강디 저 너무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다음 달에 몇 년을 못 가던 휴가를 가려고 숙소를 다 잡아놨는데 엊그제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골절됐어요. 세상에, 35년 인생에 골절로 깁스는 처음 해봐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슬픕니다.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듣는 강디 목소리는 너무 반가워요 하셨네요. 아,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셨죠? 정말 이 사고가 더 큰 사고를 막는 일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빠지직하고 딱 드네요. 그쵸?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있는 동안 뭔가 재밌는 거, 뭐 만화를 본다거나 뭐 영화 보고 싶은 리스트를 해서 본다거나 또 책을 읽어본다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거 한번 곰곰이 한번 라디오 오늘 끝나기 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번 휴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딸기 건행맘님, 오늘 처음으로 청취합니다.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로사77님, 나의 점심시간 알람 강디. 따뜻한 강디 목소리 체험 듣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점심 먹으러 가는 직장인입니다. 체험은 항상 재밌어서 이 시간은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진 올렸습니다. 오,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많이들 확인해 주세요. 또 좋아하시네요. 또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기분 많이 많이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고 라디오 하는 시간은 항상 좀 좋은데 네, 저는 오늘 끝나고 그 오마이걸 미미님 아시죠? 지락실 나오시는 그 미미님이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에 그 만화 이렇게 소개해주는 유튜브에 저도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러 가는데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긴장돼요. 그분 좀 친해지고 싶었었거든요. 네, 잘 돼야 될 텐데 엄청 내향형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네,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최강성고님이 중고거래하면서 또 저희 최강의 영화음악 많이 전파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아 영삽에 전파하셨다고 해서 감사해가지고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범블비 중에서 본조비의 런어웨이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맞아요. 지난주에 종영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드라마 멋진 신세계 중에서 듣겠습니다. 0K, 네, 데이식스죠. 다시 돌아온 계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장승욱 작가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린 동물들에 대한 글인데요. 개굴개굴, 맹꽁맹꽁, 뻐꾹뻐꾹, 부엉부엉, 배짱배짱, 맴맴. 이 소리에서 바로 생각나는 동물들이 있죠. 자기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이름표로 붙이고 다닌다니 솔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사람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회의 때마다 음을 연발하는 사람은 음음씨, 툭하면 아니 근데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씨, 웃음소리가 큰 친구는 하하하씨, 아마도 이렇겠죠? 이름이 곧 습관이고 습관이 곧 그 사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이름이 내가 가장 자주 내는 소리로 바뀐다면 뭐가 될지, 내가 많이 하는 말, 습관처럼 하는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바스티안 이라디엘의 라 팔로마 비둘기. 아, 이 노래를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앙헬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숨을 자주 쉬면 뭐 휴씨 툭하면 아니 근데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씨. 너무 재밌죠. 생각하다 보니까 전 조금 뜨끔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멘트하다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청취자분들 가운데 종종 제게 따끔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씨가 될까요 그러면. 근데 그 말들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전에 모리님은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며 CBS 마크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좋은 노래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와요. 오늘도 행복한 콧노래 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건 너무 좋은 별명인데요. 콧노래 씨. 가능하다면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이름으로 불리면 좋겠죠. 내가 자주 내는 소리와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지금의 나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요. 자, 오늘은 또 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세계의 인터메초 작문어 117 가운데 2번 B플랫 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라둘루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인터메초가 이탈리아어인데요. 이게 복수일 때는 인터메찌가 돼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three intermezzi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도 세 개의 intermezzi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세 개가 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1번은 아주 천상의 음악처럼 평화로운가 하면 또 2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깊은 수심 가득한 그런 우울한 음악이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걸로 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말씀 주시고 계신데 9317번님은요. 저는 아니 씨예요. 제가 말 시작하기 전에 꼭 아니라고 시작해요. 아, 제가 지금 딱 그 말씀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친한 동생인데 꼭 말할 때 아니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친구 생각이 났고 꽤 많아요. 또 뿌미애미님은 이제 씨라고 하네요. 이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가 내가 오늘 이제 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제 씨, 뿌미애미님. 좋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부님 몸살로 어제 그제 계속 좀 고생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빨리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이어지는 거군요. 743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아, 24일 생일이면 내일 생일이시네요. 생일이신데 미리 신청해 주셨어요.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듣고 싶다고. 아, 3번의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꼭 집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원님 오시고 처음 신청한다고 주셨는데 그러셨나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혼 협주곡 3번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연주였고요. 7434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시인님이요. 아니는 그나마 귀여워요. 내 주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꼬리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는데 옆에서 듣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하셨습니다. 오, 이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 알아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아니어서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 습관 중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 습관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또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 뭔 말인지 알아?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그런 말투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새벽 배송은 특별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여름엔 아이스팩도 필요 없고요. 겨울엔 뜨거운 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자기에 꽁꽁 쌓여 있습니다. 문 밖에 걸려있지도 않습니다. 집안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미 배송 완료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몸을 일으켜 주방에 나가보면 금빛 보자기에 따끈한 냉이 된장국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의 배송입니다. 김장배추가 소금에 절여있듯 온몸이 피곤함에 휩싸여 혓바늘이 공격해올 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어떤 날, 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마다 기가 막힌 엄마의 새벽 배송이 옵니다. 그날은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골뱅이 무침이었습니다. 엄마의 골뱅이 무침은 평소 오이와 양파가 곁들여지는데 그날따라 향긋한 미나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주었다고 하시네요. 골뱅이 무침 귀신인 딸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여 출근 전 먹고 가도록 불이 났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술안주로 제격인 골뱅이 무침이라니.

미나리 덕분에 극장에서 관람했던 영화 미나리가 생각났습니다. 영화는 1980년대 미국에 정착한 한국 이민자 가족 이야기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딸네 집에 한국에서 외할머니 순자가 옵니다. 손주 데이빗에게 순자는 처음엔 가짜 할머니입니다. 쿠키도 안 만들고 나쁜 말도 하고 한국 냄새가 나서 같이 자기 싫은 할머니. 그래도 순자는 그런 데이빗이 사랑스럽습니다. 약한 심장 때문에 뛰지 못하는 데이빗에게 넌 강한 아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부르니 데이빗은 정말 강해집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이해하고 너른 품이 되는 순간 순자는 진짜 할머니가 됩니다. 순자는 데이빗과 함께 냇가에 미나리 씨앗을 뿌리며 말합니다. 미나리는 아무데서나 잘 자라. 물만 있으면 알아서 크는 미나리처럼 순자는 특별히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가족에게 구원이 됩니다. 새벽에 반찬 만드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저도 압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알겠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쓱 내밀어 주십니다.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뭐라 해도 새벽 배송은 엄마의 진짜 사랑입니다.

마망 라플루 벨듀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마지막에 애기 웃음소리가 너무 사랑스럽네요. 오늘 글 참 감동적이었어요. 새벽 배송, 엄마의 새벽 배송. 쉬고 싶고 더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새벽부터 일어나 딸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놓으신 엄마, 그것도 딸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또 딸의 몸 상태를 귀신같이 알고서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쓱 내밀어주시는 그 손길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 그대로 와닿죠.

힘드신 줄 모르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연락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려볼 수 있는 곳에 어머니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만약에 더 이상 연락을 할수 없는 분이라면 추억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참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하게 가슴속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 이야기는요. 24년 차 사회복지사 이해주의 책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호님.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예쁘고 가을 하늘 같아요. 저 하늘만큼이나 오늘 제 마음은 맑고 화창해서 감사하네요. 제가 요즘 타이타닉 마지막 부분에 연주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배우고 있어요. 왼손, 오른손 따로 연습했고 오늘부터는 양손으로 쳐야 해요. 응원의 의미로 어떤 버전으로든 들려주시면 용기도 나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장면에 나온 연주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화롭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저도 그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그 현악 사중주로 그네 줄을 가까이 연주하는 부분에서 그때 오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아주 어릴 때 봤던 영화지만요. 그 음악 좋은 버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막 제가 사연을 읽어서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곡은요. 어저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14살 소년 이주원 군이 미국에서 열린 지나 바카우어 국제 주니어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친구가 또 3개월 전에도 힐튼헤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뒤로 지금 이관왕이 됐는데 세계 각지에서 몰린 여러 정말 피아노 영재들 사이에서 마지막 파이널 결선에는 미국과 중국 세 사람 그리고 한국의 이주원 이렇게 5명이 결선에 올랐는데 당당히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영재 소년인데요. 우리 이주원 군의 이번 지나 바카우어 콩쿨 실황 연주 1차 무대에서 연주했었던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가운데 물의 요정 옹딘을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주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팔 가운데 첫 번째 곡 물의 요정 옹딘을 14살 이주원 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 열린 진아 바카워 국제 주니어 피아노 콩쿨 1차 라운드 1라운드의 실황 연주였습니다. 참 성숙하고 당찬 연주예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주원 군을 5학년부터 봐왔는데요. 체구는 작지만 아주 음악적으로 성숙한 그런 친구예요. 많은 분들이 주원 군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이주언입니다. 언니 할 때 언 이주원 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5847번님이 피아노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곡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 곡 듣고 싶더라고요. 피아노로 능숙하게 치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타이타닉 영화 장면에서 나왔던 그 실내악 버전으로 현악 실내악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OST 가운데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렸습니다. 장면 기억나시죠? 정말 물이 차오르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평온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그 앙상블 단원들. 실제로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영화 볼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었는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믿음이 참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늘이 마지막 곡입니다. 21곡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 21번 2단조를 듣습니다. 전곡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21번. 힘차고 극적인 리듬, 또 불꽃처럼 치솟는 에너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또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열정과 브람스의 치밀한 구성력이 만나서 아주 웅장한 피날레를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 아스트로 토스카니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NBC입니다. 이어서는 원곡인 카티아 마리엘 라베크자메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브람스가 남긴 마지막 헝가리 무곡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21번 2단조를 먼저 아스트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래된 음원이었어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전곡 그리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정에 막을 내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전곡이 시작되는데 어떤 전곡이냐면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957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정원이 삼촌 안녕하세요. 겨울 소나타에서 인사드렸던 7살 정아희 엄마입니다. 계속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아당에 문자를 못 보내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정원님과 아당님들께 인사하는 것이었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모두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우리 아이 많이 컸겠군요. 겨울 소나타에서 들었던 그 귀여운 목소리 아직도 선한데요. 성숙한 목소리 또 듣게 되길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고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띄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별의 노래 박목월 시 김성태 곡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7522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은 언제든지 시간은 괜찮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파트 사느라 여력이 없는데요. 아들 딸에게 결혼해라 이 말은 가짜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나 봐요. 이렇게 뭔가 근심이 가득한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유, 가짜 감정이라뇨. 그 말은 또 진심이셨을 텐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하지만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기분 좋게 만나보시고요. 아, 이 청년에게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으시면은 그 다음엔 또 기도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꼭 좋은 청년 마음에 드는 청년 데리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후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오프스 18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759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흐뭇한 마음으로 공항에 가는 엄마입니다. 미국 대회를 치르고 온 아이들이 오늘 돌아옵니다. 아, U17 플래그 풋볼 국가대표로 다녀온 우리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주한이, 채우, 지우 걱정보다는 작년보다 훌쩍 자란 모습으로 올 걸 생각하니 그저 흐뭇하기만 해요. 이야, 그렇군요. 또 아까 전에 음악 영재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스포츠 영재들 우리나라를 다 빛낼 우리 든든한 기둥들이죠. 그렇군요. 공항에서 얼마나 반가울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토토로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딸아이가요. 9월에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가요. 준비할 게 왜 이리 많은지요. 입학 허가서는 나왔고 이제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나 처음 집 떠나는 딸아이가 홀로 먼타지에서 잘 해낼 수 있겠죠. 다름슈타트라는 곳인데 환경은 좋다고 하네요. 아, 독일 다름슈타트는 제가 뭐 많이 갔던 곳이에요. 그 독일의 헤센주의 남부 쪽이죠. 이게 그 과학의 도시 비슨샤프슈타트로 굉장히 유명한 첨단 연구기관 또 그 예술적인 유산이 공존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견문 넓히고 올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잘 꼼꼼하게 준비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탱 듣겠습니다. 아침의 노래. 아침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 곡이죠. 핑크 스 투커만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핑커스 두커만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공개,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마뉴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을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사멀 앤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뭐 기타로도 자주 연주되지만 원래는 가곡, 노래로 작곡이 됐죠. 작은 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누엘 퐁세는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인데요. 민속 선율을 클래식 음악과 결합해서 이것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자, 이것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시엘리또 린도 아름다운 하늘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음악이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이 파랄 때 이 곡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름다운 하늘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862년에 태어난 작곡가 꼬르테스의 곡인데요. 후렴구에 나오는 깐타 이노요레스, 아, 울지 말고 노래하라는 가사가 유명합니다. 깐타 이노요레스. 울지 말고 소리 높여 노래하며 슬픔을 날려버리자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드렸던 마누엘 봉세,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음악에서는 꼬르테스가 중요한 힌트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오늘의 정답인데요. 지난주 정답 기억하시나요? 지난주는 체코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노래를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운 이별에 대한 심정이 담긴 곡이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곡으로 1862년 프랑스가 이 나라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의사이자 작곡가 나르시소 세라 델 세비아가 조국과 고향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곡일까요? 세 번째 힌트마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정답 아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사막과 붉은 꽃의 선인장. 선인장은 뭐 거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심볼 마크죠. 또 책 넓은 모자를 쓴 검은 수염의 남자들. 축제와 음악, 정열의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따분하지 않은 나라라고도 합니다. 토착의 인디오 문화와 스페인의 라틴 문화가 혼합돼 메스티조의 나라라고도 하죠.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와 이 나라의 전통 문화를 결합한 화가 프리다 칼로도 바로 이 나라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전병인 또띠아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매니아들도 있으시고요. 또띠아를 이용한 요리로 뭐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파히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 음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스페인의 영향으로 이 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투구고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역시 축구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 나라의 축구 사랑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은 비즈니스 약속을 잡지 않는 걸 권유할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도 맞붙었었는데 아주 아주 우리나라가 잘 싸워줬지만 아주 아깝게 1대0으로 패했죠. 자,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 텐데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아주 아주 유명한 이 나라의 노래 라 쿠카라차 준비했습니다. 밀바의 노래로 준비했는데요. 라 쿠카라차는 원래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의 혁명기에 끈질기게 살아남는 원주민과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어 풍자한 데서 유래했죠. 이 나라의 민중가요, 혁명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가 어딘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아유, 신납니다. 마지막 힌트막으로 라쿠카라차, 밀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쉬웠죠. 멕시코였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떤 분이 설마 멕시코? 하고 보내신 분도 계셨어요. 지난주에 체크했는데 단순하게 설마 멕시코? 네, 다음 주 정답은 남아공.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2293번님, 또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9954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5756번님 세 분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멕시코 정답 맞춰주셨어요.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 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받으실 세 분은 4577번님, 5062번님, 또 1228, 1228번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역시 이 와글와글 음악 퀴즈는 이 힌트 음악 듣는 재미가 크죠. 오늘도 역시나 멋진 힌트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멕시코 음악 기분 좋지 않나요? 뭔가 안심각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막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뭐랄까요, 막 오바해서 막 기쁨을 강요하지도 않고 편안하면서 기분 좋은 이 멕시코 음악들 참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데스페라도 OST 가운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로스 로보스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마리아치의 노래인데, 마리아치는 멕시코 전통음악과 그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를 가리키죠. 뭐 기타, 비우엘라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주 활기찬 또 감정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오늘날은 멕시코의 대표적인 민속음악,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죠. 마리아치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0: 영화 데스페라도 OST 가운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로스 로버스의 노래 마리아치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네, 벌써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아리아의 초상은 이번 주에도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인 내일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멕시코의 작곡가 마르케즈의 단손 2번입니다.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단손은 쿠바에서 유래한 사교춤으로 19세기 후반 멕시코로 전해져 현지 문화와 결합한 그런 춤입니다. 신나는 곡 함께 들으시고요. 뭐 신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한 것들도 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심정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소서. 우리 손길에서 나눔과 치유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464장 믿음의 새 빛을 박동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시던 예수님은 발길 닿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혹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해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선의 평생에 가는 길 지명현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큰 영화로 신주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형제여 지체 말라 곽신영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유창환의 곡으로 주 안에 기쁨 있네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샘맘님,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소서. 늘 찬송하세님,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낙김님, 하루의 시작을 CBS 찬송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오늘 잘 집중하게 하소서, 새해 일 주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주셔서 빈 그릇 드립니다. 이곳과 인도하시는 곳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라임오렌지님, 처음 오셨어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박서연님, 새벽 5시에 알람 후 교회 새벽 기도 가는 길에 듣고 예배 중에 못 듣고 다 끝나고 다시 듣다 보니 아쉬워서 저녁 재방송을 처음 시도해 봤는데 너무 좋네요. 암 진단 받고 항암 중입니다. 항암 치료 끝까지 잘 마치고 추후 수술도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수술 앞두고 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마치시고 앞으로 수술도 잘 받으시고 완치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라신님께서는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드리는 분이죠. 오늘 생일이시라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하신 찬양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이어서 우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손경민 그리고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한 가장 귀한 삶 보내드릴게요.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송가 16장 베스퍼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최인혁의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마뉴의 주제, 조수진의 찬양 준비했고요. 거룩, 거룩, 거룩,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4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전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은 단지 외형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웃음과 찬양을 되찾는 내면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 안에 눈물과 기도가 있다면 그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을 심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메마르고 무너져 있는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며 채우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선한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소서. 아멘.

0: 이 시간 왕팬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상진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청해 주셔서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상희의 음성으로 새벽부터 우리, 그리고 숭실남성합창단이 부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0: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명희님, 폰이 오락가락해서 바꿨는데 얘는 새벽 4시에 명희님 목소리를 안 들려줘요. 전에 있던 폰은 잘해줬는데 지금 얘는 겨우 글 쓰고 있네요. 5753번님. 아, 레인보우를 다시 내려받게 하신 거죠? 설정 들어가셔서 자동 시작을 한번 찾아보셔서 설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작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새벽 4시에 만나주셔야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702번께서는 301번 버스가 CBS 단골 같습니다. 자주 들을 수 있어서 뿌듯하네요. 모두 평온한 시간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미소님께서도 이 버스를 타셨을까요? 샬롬 출근해서 일 시작합니다. 첫 차로 데려다 주신 버스 기사분께서 CBS 방송 틀어주셔서 감사히 찬양 들으며 왔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버스 기사님도 그리고 버스 안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루치아노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대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던 일들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걸 가해자는 알까요?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서 억울한 상황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를 세워주셔서 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루치아노님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길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신예숙님께서 김상진의 곡을 정해주셨나요? 너를 선택한다 들으시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일상을 함께 사랑함이 더욱 복되게 하소서. 박진희의 일상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독립적 존재가 되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독립을 향한 여정에 어디쯤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싸움이 대부분 자신에게 남아있는 의존성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는 것이다. 부모와 싸우며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부모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셈이다. 부모가 틀렸다는 것도 옳다는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프롬의 듣기의 기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하지 않는다 해도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롱별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 충만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곡 충만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장희의 곡으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듣고요. 강무림의 찬양 주님 찾아오셨네 이어서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진실하신 주 성령 챔버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0: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유리정우님께서 크룩스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삼수화세 건강하세 삼수는 별이 다섯 삼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힘내자. 오늘도 같이 한번 잘 버텨보자. 이런 짧은 문자들. 마음이 한결 둥글게 다듬어져서 하루의 출발이 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보통 안부를 묻는다고 하면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는 저녁을 떠올리지만 안부 전하는 일에 꼭 기승전결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오히려 바쁜 아침에 건네받는 짧은 한마디가 더 오래 깊이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오늘의 첫 안부를 가볍게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음악이 좋아서 듣는 청취자입니다. 이른 아침 커피 한잔 하면서 듣는 힐링의 프로그램인데 마약같이 빠져드네요. 잔잔한 분위기로 한 곡 부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신8325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듣는 프로그램. 네.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느냐, 또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느냐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괜찮죠?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새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시간.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Lead me to Calvary, 생명의 주여 면류관.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6104 문자 주신 분. 병원으로 출근하는 딸아이를 깨우러 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주말도 없이 병원에서 일하는 딸아이가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보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 하루도 버틸 힘과 작은 웃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의 우리 딸을 위한 기도였고요. 이번에는 따님이 어머님을 추억하는 사연이네요. 행복만땅님. 저희 엄마가 빌딩 청소를 하셨는데 아프셔서 입원하셨을 땐 제가 가서 대신 청소하곤 했습니다. 그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시던 엄마가 그때는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가고 엄마가 그리운 아침입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그 일자리에 대신 가서 청소일을 감당했던 우리 청취자분 효녀이십니다. Pass me now,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남의 것은 다 부러워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집 사과가 더 빨갛게 익은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도 옆 테이블 남이 시킨 메뉴가 더 맛있어 보이네요. 또한 내가 있는 이곳은 현실, 저곳은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걸어온 길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남도 내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남의 돈 천 냥이 내 돈 한 푼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남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떡에 감사하고 내 떡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남의 떡.

LP를 한 장에 100원 할 때부터 1,500원 할 때까지 10여 년간 사모았는데 찬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LP를 턴테이블에 올리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와, 1,000장 가까이 모았던 LP 중 300여 장 친구들에게 나누고 딸아이에게 딱 한 장 중

게 마할리아 잭슨의 흑인 영가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심연 깊숙한 곳이 술렁거릴 듯 합니다. 그 목소리를 오늘도 듣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 소망의 기도 같습니다. 아멘. 우와, 정말 주니님의 사연에 우와, 우와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함께 외칩니다. 야, LP를 천장 가까이 모으셨는데 그중 따님에게 준 딱 한 장, 그 수많은 LP 가운데 가장 귀한 걸 우리 따님에게 주셨겠죠. 그게 마할리아 잭슨의 음반이군요. 예, 마할리아 잭슨, 흑인 영가 가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풍경여행님, 닉네임도 멋지신데요.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 32기 동문 모임으로 강원도 여행 가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곡 들어야겠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일부는 일부와는 다르게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핸드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고 레인보우에만 탑재된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Joy for You라는 채널. 그곳에서 7시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다. 노래하는 Both Sides Now, 주디 콜린스 목소리로 남기면서 1부 닫겠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공.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이를 안아주었습니까? 미국의 한 아동병원에 걸려있는 문구래요. 이 질문을 보니까 괜히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이들은 안아주는 걸 참 좋아하죠. 품에 쏙 안기면서 하루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린 마음을 전할 때 늘 말부터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닿는 것들이 있어요. 가볍게 안아주는 팔, 툭 하고 얹는 손길, 그리고 그냥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 준비 없이도 바로 전해지는 마음들이죠. 자, 입꼬리 살짝 올리고 미소 장착해 볼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 다녀와, 고마워. 같은 짧은 한마디에 미소 하나만 얹어도 그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지도 몰라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으셨어요. 어제였어요. CBS 앞에 커피 사러 잠깐 나갔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 됐을까? 예쁜 꼬마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저런 미소를 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사이에서 지을 수 있다니. 저 미소는 하와이 대자연에서 자라는 모아나 정도만 지을 수 있는 미소 아닌가 하면서 계속 뒤돌아보고 막 사실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모르는 꼬마였는데도 스치는 미소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요크셔테리어님이 지금 손녀 안아주러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요크셔테리어님 손녀도 오늘 모아나 미소 같은 미소 장착하고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어디서 그대 아침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얘기도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

0: 병원 나이트 근무 끝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가는 동안이라도 신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6293님. 입꼬리 살짝 치켜올리고 그대와의 아침 장착 완료. 어떤 일이든 다 해낼 능력 만렙. 3943님. 이분들과 함께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부기 원더랜드 들으셨고요. 그 전에 5023님 신청곡이었어요. 찰스 메이 퀸시 존스의 아이노 코리다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입니다. 7675님 오늘 운 좋게 아빠 차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길은 항상 CBS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병원 정기검진 가는 엄마도 함께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담소 나누며 출근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네요. 온 가족이 함께.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항상 아빠 차 타고 그 등교하면서 아침 라디오를 늘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라디오에 나온 얘기 아빠랑 같이 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 많은데 와, 그 아침 라디오를 제가 하고 있다니 너무 좋아요. 미소 장착. 4953님 요즘 뉴스에 나오는 벌레 때문에 창문 닫고 잤는데 덥네요. 오늘도 더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자 날씨 들으러 가볼까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오늘은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주에 열흘 넘게 비가 왔대요. 제주 벌써 장마 시작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네.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1: 네, 제주도에서는 장마인 듯 장마 아닌 비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된 건 아니고요. 장마의 전초전처럼 제주도는 남쪽 해상으로 남쪽 주기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를 비롯한 전남 남부,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남해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물결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구름들 사이로 여전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청주 28도, 춘천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강릉은 23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7도, 부산 20.3도, 광주 20.8도, 대구 19.9도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샘 스미스 스테이 위드 미 2904님, 에드시런의 퍼펙트는 7675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어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해바라기님, 오늘은 호두과자 준비해 가서 동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참 어제 바나나 우유로 만든 커피 맛 어떠셨나요? 궁금합니다. 빅마블님, 뚱바라떼 맛 어땠나요? 궁금해 주셨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편의점 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먹기 전까지는 뭐 달겠지, 단데 맛있겠지 였거든요. 근데 재주를 해서 한 입 딱 먹는데 오, 맛있어요. 그러니까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바나나와 커피 맛의 조화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달아서 맛있는 게 아니고 바나나 커피 단맛이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먹자마자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저희가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보러 오세요. 그대 아침 인스타그램 CBS FM U, CBS FM YOU 보러 오시면 제조 과정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이쁘신 분들은 와서 보시고 편의점 가서 도전하시면 훨씬 저희는 사실 처음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약간 이렇게 헤맸거든요. 헤매지 않고 멋지게 둥바라떼 제조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턱쌤님, 아침 달리기 하는데 하늘과 바람이 참 좋다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셨고요. 쪼꼬님,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하셨어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듯이 오늘의 마음에도 어울리는 음악 골라볼까요? 제가 먼저 한 곡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취향으로 완성해주세요. 기분까지 멋지게 차려입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입니다. 수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는 리듬에 몸을 맡겨서 이렇게 둠칫둠칫하면서 차오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시라면 가볍게 뭐 고개나 발 정도 까딱까딱. 운전하는 차 안이라면 어깨에 가능하죠. 어깨 들썩들썩. 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면 과감하게 춤춰주세요. 춤추시는 거예요.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좋네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코디송은 두아리파 레비테이팅이었고요. 제주 딸기산도님이 두아리파, 우린 주디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어진 곡은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1182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주문을 외워 보아요. 이렇게 청해 주셨고 베라봄님도 어깨가 끌리는 대로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추천해 주셔서 찰떡 코디 완성했습니다. 1107님 가요랑 팝 적응 안 됐는데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송 오늘 너무 좋잖아요. 이 흥분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나 일해야 되는데. 자, 흥분을 가라앉힐 광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구.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참 좋은 여행.
9: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스텔라장의 라무르 라 바게트 파리, 소소한 행복님과 들으면서 퀴즈콕 있는 입으로 갈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

0: 알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0% 가까이 떨어지며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도 17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지침으로 삼는 지수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32강 최종 관문인 남아공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비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통산 18골을 터뜨려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6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한 최초의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26도, 대구 23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0: 오늘 아침 출근길 너무나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미소 지으면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 아침 음악의 효과일까요? 핑고. 데스파시토,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의 노래 뉴스콕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옥상 딸기님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 거짓말 좀 보태서 추워요 하셨어요. 거짓말. 대구 대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대구 지금 21도네요. 낮 기온 23도까지밖에 안 오르고. 무슨 일이에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그 더운 대구가 오늘은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러네요. 자, 퀴즈콕 가겠습니다. 뉴스콕 들으시면서 퀴즈콕 예상 문제 벌써들 많이 뽑아주셨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퀴즈콕 정답을 잘 못 맞추셔서 제가 오늘 미리 맞추시면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예상 가능했나요?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내일은 안 드린 거예요. 0340 옥수토박이 웅이님 미리 정답 맞춰주셔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퀴즈콕 문제 나갑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역사의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선수가 개인 통산 18번째 월드컵 골을 기록하면서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를 넘어서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컵 무려 6회 출전이에요. 정말 대기록인데 그 기록에 이어서 월드컵 개인 통산 무려 18골로 역대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운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축구 전설. 이 선수는 누굴까요? 1번 메시, 2번 호날두. 1번 메시, 2번 호날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 노래예요. 노래도 잘 들어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퀴즈곡에 이어서 힌트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브루노 말스의 메리 유의 메, 그리고 세뮤얼 E. 라이트의 언더 더 씨의 씨, 메시.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이너지영 님이 아 오늘 코디는 메쉬로 낙점, 정답 메쉬 맞춰주셨고요. 8171님, 2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갔을 때 도시의 큰 건물 외벽이나 공원에 있는 푸드트럭 등등의 모두 메시의 모습이 그려진 걸 보고 굉장히 경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시 맞춰주셨고요. 정말 국민 영웅이겠죠? 1902님, 월드컵 최다 출전이라 몇 살인가 찾아봤더니 39이네요. 39에도 전성기라니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쵸? 나이가 정말 중요한가? 보통 사람들에겐 중요하긴 한데, 아, 메시는 정말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7004님, 메시는 축구계의 전설이죠. 죽기 전에 그 선수가 뛰는 경기, 경기장 가서 꼭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이번 대회가 월드컵 마지막 경기일 것 같아서요. 마지막일까요? 4년 후면은 43. 가능하지 않을까요? 메시라면. 4년 후에도 나와서 산책하듯이 걷다가 또 마법을 부리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하고 싶어요. 햇살팡팡님, 메시가 씻기던 아기 사진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2의 메시라고 불리는 아기 야말 선수도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저 찾아봤거든요. 근데 18년 전에 메시가 자선달력 촬영하면서 이렇게 아기를 욕조에서 안고 씻기는 그런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 자라서 제2의 메시로 불리는 스페인의 멋진 축구선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말 선수. 올 월드컵에서 야말과 메시가 또 함께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 기대도 됩니다. 오늘의 정답은 메시! 이 다섯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참고로 옛날에 그런 그 아재 개그 유행했었거든요. 메시는 키가 메시야. 응용편으로 메시는 나이가 메시야. 좀 더 나가면 메시 아르헨티나는 지금 메시야. 노래로 도망가야지. 9765님 신청곡 아바 The Winner Takes It All.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녀 삐아님 너무 좋아하는 가수라고 하셨어요. 테디 스윔스의 루스 컨트롤 들으셨고요. 그 전에 포동포도님 신청하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그리고 아토믹 키튼의 타이디 사이는 049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하석풍님, 주디 민망해서 컴백을 못하고 있네요.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아니거든요. 5804님이 이거 재밌다고 했거든요. 아직 이거 완전 제 코드인데요. 비바비바님도 빵 터졌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거 써먹는 분들 꼭 있다. 있다. 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시고 반응 안 좋다 하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메시는 키가 메시야. 8253님, 월요일에 큰아이 논산훈련소 입소시키고 와서 빈방을 보니까 울컥합니다. 아, 군대에서 유명해진 가수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그러셨군요. 그 군복 입고 노래 부르던 우주는 이제 제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8253님 아드님도 언젠가는 건강하게 제대할 그날 꼭 온다. 우주의 드라우닝 들으시면서 허전한 마음 달래세요.

0: 와우, 출근길이 콘서트장. 유리천사님, 아침부터 노래 따라 부르고 있어요. 마철루님, 오, 고딩 아들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요. 우리 아들 오늘도 화이팅. 스푸키님과 함께 우수의 드라우닝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레몬님과 표혜진의 산책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면 비욘드 비타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성원 에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성원 에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뜻이나 의도를 만족스럽게 표현한 작품 또는 가장 자신 있게 내놓는 대표작이나 역작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득의작이라 하는데요. 예술가 스스로 가장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의 산수화 가운데 대작으로 손꼽히는 산수도는 겸재정선이 남긴 명작이죠. 겸재정선은 자신도 이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다 말할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득의작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득의작은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남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정성껏 갖고 온 소소한 일상, 진심을 다했던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일,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마음. 무엇이든 내 인생의 득의작이 될 수 있는데요. 남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 볼까요?